相知不为红。

夏天，我们肩并着肩，聊聊心愿，坐在微风吹过的海边，怀念从前，珍惜眼前，不愿和青春说再见。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3월 스무하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북이 연결시와 룡정시에 이르러 중재대상 건설,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 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1: 행동을 형제에 대한 당 조항의 과학적인 판단과 결책, 법치에 확실하게 통일시키며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세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서둘러 추진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정신을 집중해 업무를 잘 처리함으로써 현역경제총량을 힘써 키우고 경제운행의 내생동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가복은 선으로 연간 생산량이 2,000대에 달하는 지능 엘리베이터 완제품 제조, 연간 생산량이 10,000대에 달하는 지능 엘리베이터 승강로 제조 대상 건설 현장에서 조업 계획, 시장 주문 등 상황을 상시하게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정책의 규율을 다잡고 설비 성능 시험과 생산 라인 시험 운행을 다그쳐 추진하여 대상이 조속히 생산에 투입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산력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개척 능력을 높이고 부동산 개발, 공공시설 건설 등 분야에 적극 접목하며 사회 수요에 정밀하게 부합시켜 고객 원천 자원을 힘써 쟁취하고 더 많은 주문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연변 주 민들레 과학기술유한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온라인 게임업에 뛰어든 기업 가운데 하나로 다년간의 경영을 거쳐 업무 분야를 아프리카 등 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허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경영 운행 상황을 문의하고 주요 업무, 시장 운영, 수익 모식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통합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상황을 요해하고 나서 허가복은 기업이 디지털 경제가 번창하는 시대적 기회를 단단히 틀어지고 신축 대상의 착지, 운영을 다그치고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운영, 라이브 방송 및 신규 게임 측정 평가 등 주요 업무를 크게 발전시키며 다점 포치, 여러 분야의 연동을 통해 기업의 규모화 성장을 실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조속히 규모 효과를 형성하여 격렬한 시장 경쟁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쟁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길림 롱마트 디지털 스마트 물류 산업단지 대상은 관광 거주 건강 양생, 스포츠 경기 경제, 가정 봉사 등 생활성 봉사업 공급을 최적화하며 시키는 데 있어서 중대 대상의 견인 선도와 요력한 지탱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연결시 룡정시는 대상 우선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를 장력점으로 문화관광 제품의 공급을 풍부히 하고 제조업을 크게 성장시켜 현역경제 발전에 산업 지탱을 강화하고 힘을 비축해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기를 1978 문화창의원, 도시응접실, 새 수상시장 등 건설 과정에는 문화관광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연기를 중국 조선족 민속원, 공룡왕국, 부루성반 등 문화관광 장소의 체험 기능을 풍부히 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머리평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1년에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문화관광 행사를 꾸준히 미치는 걸림돌을 제거하며 연기를 인삼사포닌, 정력자동차, 커시안 생물, 삼기공사 등 중대 대상이 조속히 효과를 보도록 추동하여 더 많은 새로운 경제의 성장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명절기간 안전보장사업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교통 간선도로와 중점 도로 구간에 대한 관제, 교통 정리를 강화하고 인구 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 우환 방지를 잘하며 풍경구, 명소, 오락시설, 대형 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탄광, 가스, 건축 등 분야의 안전 우환을 꾸준히 조사, 정비하며 발생 가능한 민감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전주 여러 민족

0: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5.1절 연휴를 보내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조직속 관련 부문의 조교 책임자와 연결시, 령정시 조교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일 밤, 우리 시에서는 드론 공연을 펼쳤습니다. 천여대 드론이 도시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장엄한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밤 7시 30분 드론 공연이 막을 올렸습니다. 천여대의 드론이 하늘로 힘차게 솟아올라 5일 노동자에게 경의를 하는 문구를 새기며 모든 노동자에게 경의를 표했으며 노동이 아름다운 삶을 만든다는 명절의 주제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소원병, 은하수, 생명나무 등 형상을 차례로 선보이며 노동자들의 땀으로 바꿔온 희망과 행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빛, 분투하는 연결장에서는 손으로 받쳐든 빛채공 형상으로 연결시에서 과학기술로 산업의 힘을 부여하고 혁신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도시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진달래꽃, 연변축구팀 엠블럼, 조선족 무형문화재 부채춤 등 형상이 펼쳐지며 현대기술과 민속문화, 스포츠 정신을 교묘하게 융합해 연길의 농후한 민족 풍경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습니다. 노래와 함께 여행하는 연길 문구와 기타, 마이크 등 음악 상징물이 함께 펼쳐지면서 공연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 드론 공연은 노동으로 꿈을 이루고 아름다운 연길을 건설하자를 핵심으로 하여 노동 정신, 민속문화, 지역 특색, 현대기술을 융합해 노동의 경리를 녹색 아름다운 생태,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 문화계승, 도시발전을 주제로 한층 더 풍성하고 따뜻한 빛과 그림자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0: 5월 3일과 4일 시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한 다채로운 연길 매력적인 플래시몹 활동이 연변대학 정문에서 펼쳐졌습니다. 밤 장막이 내리들이오자 연변대학 정문 앞은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모두의 기대 어린 시선 속에서 해금 독주, 활짝 핀 도라지 꽃의 애절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되어 조선족 전통악기의 우아함과 멋을 완벽하게 보여주며 현장 관객들을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어 동무 진달래꽃이 조선족 무용의 부드러움과 생동감을 여지없이 발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으로 이 찬란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여성독창 영천아리랑은 친숙한 조선족 민요 선율로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자아냈으며 플래시몹 행사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문학과 과원 리명구는 앞으로 행사 형식을 발전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생동감 넘치는 방식을 통해 연기를 알고 연기를 사랑하도록 진력하겠다고 했습니다.
1: 5일 연휴 기간 시당위 선전부 시신시대 문명실천중심 건공가도 신시대 문명실천소에서는 공동으로 문명관광 주제실천 활동을 전개해 연휴 문화관광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문명실천 자원봉사자들은 관광객들에게 문명 관광 홍보 자료를 나누어주며 연길 당신으로 인해 더욱 문명해집니다는 리념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문명하게 이동하고 문명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지 내 엽서벽에 연길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적어두었습니다.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은 관광지 주변 환경을 청결하고 인원 안내, 관광 상담, 경로 안내 등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무료 충전, 수화물 보관, 응급의약품 등 여러 가지 따뜻한 편의봉사를 제공해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지원을 통해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시신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양중심 선전교양과 과장 왕가는 문명실천이 문화관광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연결 문화관광에
0: 자에게는 올바른 약물 사용법과 일상생활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치료를로 봄철 꽃가루, 버들깨지, 동물의 털, 먼지 등이 흔한 알레르기 항원이고 천식의 증상으로는 숨가쁨, 야간 및 새벽 기침, 흉부 압박감, 호흡

0: 곤란 등이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의 예방 및 관리 방법으로는 유발 요인 피하기, 알레르기 항원 멀리하기,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안정된 감정 교지, 담백한 식사 등이 있는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류설화 작사 박영일 작곡의 진달래를 림정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 심장에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글을 보고 안심하곤 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심장이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례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 위험한 심장 문제는 정례로 느낌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더 쉽다고 합니다. 먼저 3고 환자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은 혈관의 내피를 손상시키고 동맥 죽상 경화를 가속화하며 관상동맥 심장병,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음, 장기적으로 흡연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입니다. 니코틴과 알코올은 심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심박수 이상, 혈압 상승을 초래합니다. 다음, 평소에 오래 앉아있으며 적게 움직이거나 비만인 사람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비만하면 심장 부담이 증가해 심부전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조기 발견, 즉 남성은 55세, 여성은 65세 이전에 발견된 심혈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심장 문제를 유발합니다. 우리가 5원칙을 견지합니다. 매일 30분씩, 매주 최소 5일 중등 강도의 운동, 뢰하멸을 발견하면 제때 개입해 심장의 정상적 기능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평소에 여러분은 어떤 클렌징 제품, 즉 세안 제품을 사용하시는지요? 이 세안 제품은 거품이 많을수록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 많을수록 세안의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세안 제품의 거품량은 주로 계면 활성제 성분에 의해 결정되며 계면 활성제 역할은 물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거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거품은 본질적으로 시각적 및 촉각적 체험일 뿐인 바 제품이 얼굴에 더 잘 분포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세정력의 강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품이 너무 많은 제품은 클렌징 성분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의 자연적인 장벽이 손상돼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질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자극이나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순한 세안 제품은 거품이 적을 수 있지만 여전히 효과적으로 기름기와 로폐물을 제거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안 제품을 선택할 때 거품의 양만으로 세안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품이 많다고 해서 세안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며 세안 효과의 좋고 나쁨은 제품의 순한 세정 성분과 개인의 피부 타입에 적합한지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세안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품 양보다는 자신의

0: 피부 류형에 맞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매일 마스크팩을 하면 피부가 더 좋아질까요?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마스크팩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주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팩의 주요 기능은 단기적인 보습과 영양 공급이지만 모든 피부 트러블을 해결하는 만능 수단은 아닙니다. 우선 피부는 자연적인 자가 복구 및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 과도한 마스크팩 사용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려 유수분 불균형, 피부 건조, 기름기 또는 알레르기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활성 성분이 풍부한 일부 마스크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의 자연 균형을 파괴해 피부 염증과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많은 마스크팩 제품의 성분과 품질이 각기 다르며 일부는 쉽게 자극되고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의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려면 단일 관리 제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자외선 차단,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포함한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1: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긴장한 고등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입시 불안은 많은 학생들이 겪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시험에 대한 불안한 걱정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험 불안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오늘 시간에는 그 입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대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중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또 미리 방법을 알고 현명한 길을 걷길 바라면서 오늘 가정행복상담원의 한혜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청취를 해야 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럴까요? 예.
0: 네, 그렇죠. 예. 바로 우리들의 만능 해결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혜금 원장님.
1: 아이고, 하천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이 입시 불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네, 그렇다면 이 불안의 그 원인부터 또 파헤쳐 봐야겠죠.
1: 그렇죠. 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꼭 있고요.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나친 불안은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 불안도 낮출 수 있고 또 왜 또 극도로 이렇게 불안해 하는가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0: 예.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건강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사실은 우리 방법 우리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는 생활 수준이 되게

0: 하기 때문에요. 어느 방면에서나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늘 시험에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대한 그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안에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는 원인은 시험 결과에 대한 그 불안함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부 기초가 되고 항상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있잖아요. 물론 걔네 그 공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긴장도나 불안도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멘탈이 조금 그 학업에만 엄청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안도를 숨겨가면서 자신의 학업을 몰입을 해내거든요.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늘 시험 치면 그 성적에서 10점, 뭐 20점 사이로 올랐다 내렸다라는 그 아이들이 반복된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그 불안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일부 아이들은 그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성적에 대한 결과가 그 폭이 늘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쩌다 우수한 성적을 맞아서 좋아할 뻔 했었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다 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폭이 넓은 아이들수록 이제 엄청 더 불안도가 높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다음 하나는 성격이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또 이제 그 시험 불안에 엄청 크게 겪을 수가 있거든요. 초조함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도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을 알아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아, 이번 시험도 망치면 어떨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작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엄청 노력한 아이들이 있어요. 요 얼마 전에도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엄청 노력을 한대요. 근데 노력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하다고 막 그냥 눈물이 그냥 그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 아이가.
1: 너무 애나서 그러겠죠,
0: 애나서.
1: 한마디로.
0: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보면 좀 그런 귀엽잖아요.
1: 귀엽죠.
0: 자기네만큼 노력 아예 나들이 없잖아요. 다 노력하는데 본인들은 항상 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쟤는 노력을 덜 하는데 저렇게 잘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기네 느낌상에서. 또래들은 보면 신나게 놀고 유쾌하게 놀고 뭐 학교에서도 아주 재밌게 노는데 성적은 자기보다 더 좋은데 본인은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노는 시간도 잘 놀지도 않고 집에 와서 2시까지 앉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 뚝뚝뚝 떨궈서 기특하기는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그 아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아이라서 고른데 초조해서 아예 자지도 않고 그래 제가 잠은 꼭 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초래했을 때 그럼 아이들이 또 불안 요인이 또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1: 저 같은 경우는요, 시험을 앞두고 나면 왜 그렇게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0: 맞아요. 그게 불안에서 신경적 작용으로 긴장할 때
1: 모든 시험에 그랬어요.
0: 그렇죠. 그래서 시험 망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 어느 때 우리 그 오디션 보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험을 보는데 하도 긴장하니까 소변을 참았단 말이죠. 참다 이제 그 자기 차례가 올까봐 못 갔겠죠. 그래서 참다 참다 하는데 자기 차례가 왔어요. 그냥 소변을 참고 노래를 부르다 나니까 제대로 이렇게 발휘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막 울면서 그 남자한테 울면서 얘기했던 그 모습도 생각나는데 좀 많겠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생활 유지도 우리 또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다면 이 불안의 원인이 보통 뭐 심리 소질이 약하면 많이 더 긴장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리 소질
0: 근데 얘가 시험 성적이 또 이렇게 잘못 맞아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라는 그 불안도가 높아서 아이가 좀
1: 아, 왜또 이렇게 뭐 땡땡이를 피우나 이렇게

0: 해도 참자지 않고 해도 못해요.
1: 네, 네.
0: 왜 이렇게 네. 건강한 생활식법을 유지하는 데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운동을 잘 시키려 하지 않거든요.
1: 네, 그냥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괜스레 부모님들은 책상에 마주 네. 앉아있는 모습을 봐도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0: 예, 이런 책상 앞에 앉아있는 자녀를 봤을 때 부모님들은 네. 안도의 숨을 쉬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자만족이 또 그 속에서 자세를 보며 태도를 보면서도 느껴지는 것 같다 말이죠.
1: 네, 기대감이 한결 더 부풀어 오르는 거겠죠.
0: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성화에서 그 책상에 앉아있지만 딴 궁리하고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1: 네, 그러면 그 학습 효율도 없는 거죠, 솔직히.
0: 네, 그리고 네. 그게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면요.
1: 그러면 정말 뭐 기계와 같은
0: 같으죠.
1: 사람이 되는 거죠.
0: 네,
1: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 책상에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뭐 두세 시간이라 할 때 어떻게 하면 뭐 1시간 앉아 있더라도 그 학습 효율을 올릴 수

0: 를 뺏어서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효율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라면 해도 돼요.
1: 네.
0: 근데 하루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기억하고 저장하고 우리 뇌도 용량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는 효율성이 있는 건 있는데 다음날까지 자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 이거는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배웠던 것까지 놓쳐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수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밤잠을 적게 잔이한 그룹과 잠을 충분하게 잔 분들의 일의 효과를 실험하는 결과
1: 네.
0: 충분하게 수면을 잔 사람은 집중력도 좋았고 몰입력도 좋았고 성적과 효율성이 엄청 뛰어났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1: 아, 네.
0: 그래서 세계 기니스에는 그이 수면을 자지 않고 일의 효력을 보는 이요 기니스 부분 요 테스트만 이 시험만은 없대요. 이런
1: 아,
0: 잠을 수면을 자지 않고 일의 효력을 보는 이 일만은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해지고 정서가 불안해지고요. 아주 신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도발하는 원인을 보면서 아 이거는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네 해서 바로 거기에서 스톱을 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세계 기니스에는 수면 자지 않고 일의 효력을 보는 것만이 기니스 없대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공부를 하고 잠을 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자지 않고 쭉한 사람보다 기억력과 암기력에서도 엄청난 제고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단 말이죠. 실험 결과.
1: 네.
0: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온 하루 공부를 했었는데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다음날 또 기력을 회복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학습 성적이 괜찮다. 일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키고 수면을
1: 네.
0: 규칙적으로 정해서 12시 초과하지 않도록 11시, 11시 반까지는 이 아이들 다잘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정말 저는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고요.
1: 네.
0: 그리고 성적이 조금 별로 너무 우수하지 않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운동을 해줘야
1: 네,
0: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만큼 우리 사춘기와 청소년들한테는 운동과 수면이 보약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발달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정서와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동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시 불안에 이렇게 구체적인 건강 생활 유지는 정말
1: 네.
0: 충분한 수면과 운동과 그리고 식사.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여주는 거 음식으로서 섭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지금은 이제 보건품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1: 네,
0: 많잖아요.
1: 보건식품,
0: 그래서 그 식품들 보건에 대한 이학식품들을 전문가 의논을 해서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인터넷 관리는 조금 이를 수로는 적게 하는데 그래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은 우리 불안을 유발하는데 더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가래는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규칙적이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규칙이라 어떤 부모님들은 홀씨를 하고 서울에
1: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네, 어른들은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노래를 한다든지 맥주 한잔 기울인다든지, 네,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있는데, 이 입시를 앞둔 우리 입시생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까요?
0: 요 부분에서는 스트레스 관리에서는 이제 또좀 전에 언급했던 꼭 운동과 이제 그 휴식은 꼭 필수로 하고요. 그 외에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사람이 삶에 있던 행복 지수나 기분 지수가 제고돼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다른 의욕과 열정과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럴수록 취미 생활을 좀더 추가를 해서 가정에서나 또래에서나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그 관심 있는 분야에서도 자기의 생활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도 허락해 줬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늘한 가지 공부만 하면 너무 따분하고요. 그리고 공부는 어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어떠한 부분의 학습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즐거운 것 것으로 인해서 보충을 해주고

0: 그리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소통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1: 네.
0: 이 시기 아이들은 부모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또래로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친구들 같이 소통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엄청 중요하면서 또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냥 망치면 어떨까, 잘못치면 어떨까라는 이런 불안한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늘그 생각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뇌과학에서는 우리 그 긍정의 힘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인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라는 이 말이 정말 그 허세 같은 말로 들을 수 있지만도
1: 네.
0: 그래도 그래 해보자, 할수 있을 거야. 그전도 해왔기 때문에 이번도 해보자. 병실에 연습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나도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올 거야. 라면서 본인한테 힘을 주면서 그리고 자신도 자신감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맞이해 본다면 결과가 정말 더 불안하지 않고 자기가 평시한 것만큼 나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만족스러운 성적이 되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생각 관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까지 해서 정말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요런 틈을 주면,
0: 네.
1: 그러면 엄마 잠깐 뭐나 게임 같은 거 해도 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0: 네.
1: 이런 시기에 뭐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안 돼, 게임은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좀 선을 그어야 합니까?
0: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1: 애매합니다. 네네.
0: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취미가
1: 네.
0: 다양하지가 않고 휴대폰에만 취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휴식 시간이 있다면 그 자투리 5분 시간, 10분 시간을 이용해서도 핸드폰을 하자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논다 한다면 빠져버려요.
1: 맞아요.
0: 그래서 5분, 10분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도취해버리면 다른 그 사전에 공부했던 것이 다 잊어먹게 된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공부할 동안에는 휴대폰 말고 그 평시에 우리 아이에게도 다양한 취미 생활을 이렇게 준다면 예를
1: 네.
0: 들어서 좀 휴식해도 돼할 때는 진짜 휴식을 해야 되거든. 몸도 휴식을 하고 정신도 휴식을 하고 대신 그에서 우리 들을 수 있는 음악 같은 거나 그리고
1: 네.
0: 어떤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1: 네,
0: 이야기
1: 눈은 감고도 휴식하고, 네.
0: 이야기나 무슨 읽어주는 거나 아니면 노래나 좋은 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책을 보든지 아니면 그냥 쉬든지 그냥
1: 네.
0: 과일을 먹든지 간식을 먹든지 휴식을 좀 이렇게 취하는 게 좋지. 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몰입을 한다면 사전에 꽤다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하지만
1: 네.
0: 진짜 성적을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심각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지금이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지금을 놓치면 뭐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 이러한 말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잘안 먹힐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아이들한테는 먹히지 않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공부할
1: 네.
0: 시기와 그때를 또 어차피 놓치지 말고 정말 분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부하기를 원한다라는 집에는 참 이게 효과적인 공부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1: 네.
0: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해야 이번에 끝났으면 뭐 할까 할때 다음 절목이 있어요.
1: 네.
0: 시간표대로 학교에서는 이제 8시간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면 다음 시간 시간표로 해서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부에도 이 과목을 마친 다음에 이 과목을 할 것이 이것을 연습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일정한 계획이 있으면 애들이 끝난 다음에 막막해하지 않거든요. 뭐
1: 아,
0: 할까?
1: 네.
0: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핸드폰이니까 또 이렇게 핸드폰을 가게 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게 계획에 맞춰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시키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 네, 공부의 환경이 중요하죠. 네.
0: 아이들이 상해 막 너무 복잡하고 난잡하고 가정
1: 너무,
0: 그래서 그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해주고 든든하게 버팀목만

0: 되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자기의 공부를 잘 지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복습을 꼭 해야 되는데 네. 복습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네. 복습 공부하는 아이는 꼭 복습을 해야 되고 틀린 문제를 꼭 고쳐야 되고 네. 질문을 잊지 않고 하기. 예. 네. 매일 종에 그 청와대 장학생을 봤어요. 예, 상담 와서 그 아이를 몇 번 만났는데 그 아이가 그랬어요. 자기가 제일 재미있는 것이 공부였대요. 아, 예, 가정 환경이 네네. 너무 안 좋았어요. 예,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가 그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냐 했을 때 그럴 때마다 공부했대요. 그래서
1: 아, 조금 특이한 네, 케이스네요.
0: 공부하고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럴 때 이런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잊어먹게 됐다면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공부는
1: 네, 극히 드물죠. 네,
0: 이런 아이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1: 맞아요.
0: 하죠.
1: 예, 네.
0: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준다면 예, 우리 입시 그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도 잘 극복해서 잘 감당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물론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도움은 우리 부모님들 도움이겠죠.
1: 네, 금방 또 얘기하신 네. 가정 환경이라든지.
0: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 그 자식들이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들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내 질문을 좀 많이 하고 피드백을 좀 많이 이렇게 받아야 아이들이 좀 그 성적에 대한 불안도가 낮아지고요. 다음 하나는 상담사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제가 찾아온 아이들마다 네. 입시 중커나 꼬커에 찾아온 아이들마다 엄청 좋은 결과를 봤었던 사례들이 참 많아요.
1: 아, 네. 예,
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부감을 느끼고 찾아오기만 한다면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와줘서 잘 안 되는 부분은 꼭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시간을 뭐 꼭 내서라도 한 번씩 방문한다면 진짜 네. 우리 아이들 불안도를 낮춰서 좋은 시험, 좋은 상태로, 좋은 이 상태로서 이제 그 시험에 임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한 뭐 12년 공부한 것나 9년 공부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제가 뭐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꼭 우리 아이들이 그 좋은 성적으로 원하시는 학교를 네.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참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뛰지 말라고 해도 뛰어다니고 나이가 들면 뛰어야 하는데 자꾸 앉아있게 됩니다. 삶도 그렇고 몸도 그렇습니다. 움직이면 살아나고 멈추면 조금씩 굳어져 갑니다.
1: 네, 하여 오늘 프로에서는 우리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몸의 움직임을 다시 찾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연근 꿈나무 운동 재활센터 김찬 원장을 모시고 잊혀진 근육을 깨우고 굳어있던 몸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연변 꿈나무 운동재활센터 김찬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지난 프로에서부터 튼튼하면서도 균형 잡힌 하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걷다가 이 갑자기 무릎에 힘이 쫙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까지 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4: 예, 보통 보면은 우리 이 무릎 앞에 슬개골이라 그러죠.
2: 네.
4: 예, 슬개골이 연골이 조금 다스렸던지 혹은 우리 대퇴사두근이 힘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2: 네. 네.
4: 예, 일종의 우리가 걸을 때 일어설 때 제일 먼저 힘을 쓰는 것이 대퇴사두근이에요.
2: 아,
4: 그래서
2: 네.
4: 대퇴사두근은 슬개골을 통해서 우리 종아리에 이제 힘을 전달이 되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 근육이 그 순간적으로 힘을 느끼지 못할 때 훅 주저앉거나 혹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2: 네.
3: 네.
4: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다리 하나 떡 펴서 무릎을 펴서 떡 들고 있으면은 대퇴사두근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 꼬우지어라고 하죠.
4: 예.
3: 네. 그 정도를 했어야
4: 무릎을 쭉 펴고
3: 네.
4: 발꿈치를 앞으로 당겨주면
3: 네네.
4: 그러면 대퇴사두근의 힘이 느껴집니다.
3: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해보니까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4: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무릎에 손상이 있을 때는 아플
3: 네.
4: 때는 서서 다리에 힘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은
3: 네.
4: 앉아서 다리를 들어서 힘을 넣는 방법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은
3: 네.
4: 손상이 또 오지 않고 감각을 더 잘 찾을 수 있고
3: 네.
4: 또 효과도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재활 순서도 그렇습니다.
3: 네.
4: 앉아서 다리 펴기를 먼저 하고
3: 네.
4: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서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면 뭐 벽에다가 덩대고 서 있기 예, 그 동작도 예, 좋습니다.
2: 네.
4: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힘을
3: 쉽도록 이렇게 앉아
4: 예, 맞아 예. 이렇게 뭐
3: 허리는
4: 허리
3: 벽에 대고
4: 벽에 대고
3: 네.
4: 우리 무릎을 90도로 굽혀서
2: 네.
4: 근데 90도보다 조금 90도가 되면 안 됩니다. 90도일 때가 무릎이 힘이 제일 없을 때이기 때문에
3: 네.
4: 90도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3: 아, 살짝 위로 든다.
4: 좀 더 높이.
3: 네. 네. 네.
4: 그러면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고
2: 네. 네.
4: 그거 하면서 보통 발을 보면은 발의 감각이
2: 네.
4: 주로는 금방 그 얘기는 대퇴사두근의 힘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3: 네.
2: 네.
3: 대퇴사두근.
4: 네.
2: 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질문 드렸었던 그 무릎에서 소리 나는 현상도 대퇴사두근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4: 네,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소리 난다는 것은 무릎 안에 보면은
2: 네.
4: 무릎 주위에 보면

0: 게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같은 게 관제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우리 앉아 있을 때는 무릎을 30도 이상 굽혔을 때는 무릎이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각도가 살짝 나옵니다. 그런데
1: 아, 네.
0: 펴져 있을 때는 그런 각도가 없거든요.
1: 아,
0: 무릎은
1: 네.
0: 무릎이 주요 공능은 굽혔다 펴기입니다.
2: 네.
0: 돌릴 수 있는 공능이 없어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앉아 있다 보면은 우리 대퇴 우리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돌아가고 종아리는 반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1: 아.
0: 이래서 일어설 때 제자리가 그 관절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예요.
2: 네.
0: 오도독 하고 나는 소리. 근데 네. 그것이 아프지 않다고 했을 때는 괜찮을 거예요.
1: 아,
0: 근데 그 통증이 있을 때는 임상 연골이 바스르다든가 옆에 그 연대 뭐 인대들이 약간
2: 네.
0: 예. 그 통증을 느끼라든지
2: 네.
0: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또 그 자세 교정을 해야 되죠.
1: 네.
2: 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무릎 전체가 아프다기보다는 네, 앞쪽이나 뒤쪽, 바깥쪽과 안쪽 등 아픈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0: 네.
2: 그리고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봐야 할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가
0: 예.
2: 지난번 그 예. 등산을 한 후로 상했잖아요.
0: 예. 예.
2: 네, 굽히는 그 자세가 아프더라고요.
0: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것은
2: 네.
0: 밤의 반,
1: 네.
0: 바늘,
2: 네.
0: 예. 이것이
2: 네.
0: 예. 이것이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예. 우리 무릎이 그 들어오는 무게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해산시켜 주거든요.
2: 네.
0: 그래서 자세가 이 대체 우리 그냐 그 종아리하고 우리 따트라 그러죠.
2: 네.
0: 각도가 틀렸을 때, 틀렸을 때 많은 그 우리 방에 반이 이렇게 압력을 받습니다.
2: 아.
0: 예를 들면은 내가 계단을 오를 때 아프다.
2: 네.
0: 그러면 계단을 오를 때 보통 보면은 우리 방에 반이 뒤쪽이 아프거든요. 그 뒤쪽이 안쪽이나
2: 네.
0: 바깥쪽이나를 판단해서 아 이것은 내가 바늘 이 방에 반이 뒤쪽이 문제가 생겼구나
2: 네.
0: 알 수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를 내려올 때 아픈
2: 네.
0: 분들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 아프면은 우리가 보통 앞쪽을 의심해야 되고.
2: 네.
1: 아, 네. 그래요.
0: 네. 아, 그래서 거의 보면은
2: 네.
0: 인대나 그 연골보다는 우리가 바늘, 그 빵의 바늘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1: 네.
2: 네. 상외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축구를 한다거나 경렬한 운동을 했을 때 상하면 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0: 아닙니다.
2: 네.
1: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0: 아 우리가 보면
2: 상할 수도
0: 그렇습니다.
2: 있네요.
0: 가만 앉아 있는 분이
2: 네.
0: 가서 사진을 찍어 보면은 바늘다리 완전히 그 뭐 보통 보면 뭐 1도 손상, 2도 손상, 3도 손상하는데 1도 손상은 거의 살짝 바깥쪽만 손상 오고
2: 네.
0: 근데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이 이도 손상이 와 있습니다.
2: 퇴행성이 아닐까요? 그럼 연세가 드신
0: 퇴행성이
2: 분들.
0: 아니라 우리가
2: 젊은 분들도 그래요.
0: 젊은 분들도요.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은
2: 네.
0: 운동해서 다쳤다고 생각하는
2: 네네.
0: 아닙니다.
2: 아.
0: 이것은 정확한 틀린 자세에 힘써서
2: 자세 맞아요. 네.
0: 그 틀린 자세는 진짜
2: 네네.
0: 만약에 너무 아프면 좀 뺄 수 있는데 그걸 빼는 순간 그 문제는 또 존 역시 손상이 와 있기 때문에
2: 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0: 예, 예, 예.
2: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 네.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자세나 방법으로도 계속 운동하면 오히려 무릎이 혹사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2: 네.
1: 실제로 어떤 실례들이 있습니까?
0: 아 이건 너무 많죠.
2: 네네. 네.
0: 그냥 우리 말 들으면 달리기만 했는데 무릎이 나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붓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보면은 달리기는 우리가 기술은 엉덩이로 달아야 되거든요.
2: 아.
1: 네.
0: 엉덩이 근육으로 해서 전 다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2: 네.
0: 우리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릎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1: 아.
2: 네.
0: 그래서 무릎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 이 각도가 틀리니까 옆에 연대가 다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근육하고 뼈가 이렇게 스치면서 또 아픈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2: 네.
0: 그래서 이것은 거의 보면은 우리 무릎이 발목하고 고관절 사이에서 정확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보면 됩니다.
2: 네.
0: 그리고 무릎은 우리가 조선말로 다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2: 네.
0: 다리라는 것은 무릎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강에서 다리가 놓듯이 무릎도 고관절하고 발목 사이에 다리입니다.
2: 아, 네.
0: 내가 정확한 위치에서 힘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에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사진 너무 많죠. 뭐 달래기 하는 분들, 뭐 축구 타는 분들, 그다음에 뭐 또 우리가 탁구 치는 분들도 있고 네. 등산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1: 네.
0: 예, 무릎에 혹사를 해서
1: 네.
0: 무릎이 이제 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2: 네.
1: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그 이유도
0: 맞습니다.
1: 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0: 아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 시 내 본인 다리를 봤을 때 종아리가 너무 긴장하다 혹은 다리 안쪽이 너무 긴장하다 그래서 네. 이런 스트레칭을 조금 해주고 시작을 하면은 잘 좋죠.
1: 네. 그래요.
0: 네. 네. 큰 도움이 됩니다.
1: 뭐든지 또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우리가 정말 자기 체력 이상으로 운동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상하게 되고. 그럼 이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할 때 조심을 해야 할 그 습관이나 피해야 할 동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우리가 운동을 꼭 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은 운동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1: 네.
0: 자기절로 내 자세가 정확한가 안 한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예를 들면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리와 내 다리가 뭐 조금 뭐 O식이다 혹은 X식이다 하는 다리 가지고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1: 네.
0: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발을 봐야 됩니다.
1: 네.
0: 발은 발 뒤축이 꼭 보통 보면은 우리가 신을 신었을 때 발 바깥이 먼저 대이고 안쪽이 대이는 순서가 우리가 정확한 걸음 자세예요.
1: 네.
0: 근데 내가 그렇게 걷지 못한다. 혹은 발 앞이 먼저 대이고 발 뒤쪽이 후에 대인다 했을 때는 이것은
1: 네.
0: 벌써 그 발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발목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릎이 문제가 나갔죠.
1: 네.
0: 그리고 우리는 장기적으로도 앉아있기 때문에 고관절 공용이 부족해서 무릎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만
1: 르선
0: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1: 네. 아 달라요?
0: 아니고
1: 네.
0: 내가 그 근육을 쓰기 전에 먼저 이 근육들을 덮여줘야 됩니다.
1: 아.
0: 덮여주면은 무릎 안에 관제액이라는 게 나와서
1: 네.
0: 윤활액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1: 관절액이
2: 윤활액 작용을
0: 윤활액 작용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발목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운동을 하면 그게 적응한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아 내가 무릎이 다 더워졌구나 혹은 발목이 다 더워졌구나
1: 네.
0: 이 자세에서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시작하고 운동을
1: 네네.
0: 직접 시작하면은
1: 보통 대충 하잖아요.
2: 네. 그렇군요. 요즘 날씨가 좋아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1: 네.
2: 네, 노인분들한테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제 젊은 분들도 벌써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저도 뭐 자주 그러는데요.
2: 네.
1: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뒷짐 지고 걸으면.
2: 이 자세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네. 어떻게 예를 들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1: 네.
0: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어머니끼리 이제 입싸움이 붙어서 이렇게 막 다툴 때가 있어.
1: 아, 네.
0: 어머니들 다툴 때 어찌는가면은
1: 네.
0: 손을 옆구리 차고 다퉈요.
2: 아,
0: 왜 그런가면은
1: 네.
0: 남을 욕을 해야 되는데 이 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으로 배를 꾹 누르면 내가 이 소리치기가 쉬운 거예요.
2: 배 힘으로서
0: 네. 힘을 버릴 때기 때문에.
2: 네. 네.
0: 그래서 손이 어디 간다 하면은 그쪽은 힘이 부족한 거예요. 이
1: 네.
0: 복압이 부족한 거예요.
1: 복압이.
2: 네.
0: 주위는 정상적인 혈액 순환이나 정상적인 힘이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1: 네.
2: 네.
0: 그 힘이라는 것이 뭐 근육이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압이죠. 복압이 어느 정도 차서 안에서 밖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으면은
1: 네.
0: 그런 자세는 안 나옵니다.
2: 그렇군요.
1: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저도 뒷짐을 쟀네요.
2: 네.
1: 네.
0: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보통 보면 우리 이 냄새 있는 분들이 뒷짐 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데 왜 그러면 냄새 있는 분들만 뒷짐 지고 다닐까요? 대부분 그분들이 다 세월에 흘러가면서 그만큼
2: 그렇죠.
0: 엉덩이도 약해지고
1: 네.
0: 허리가 그 많은 힘을 많이 감당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이 뒤집어서 거기다가 힘을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 네.
1: 네. 아이고.
2: 그렇군요.
1: 저도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또 완화할 수 있을까요?
0: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법이 먼저 해야 됩니다. 호흡을 해서
1: 네.
0: 복식 호흡을 하되 제일 먼저 배가 앞쪽으로 먼저 불어난다 생각을 하고
1: 네.
0: 숨을 들으실 때 천천히 들으시면서

0: 두 번째는 양옆 풀어 부르란다 생각하고 아. 그 다음에는 뒤쪽까지 부르랄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한 바퀴가 다 내가 호흡을 깊이 하다 보면은 이 한 바퀴가 다 안에서 밖으로 쭉 불어날 수 있는 아. 이런 호흡을 자주 하다 보면은 복합이 산생합니다.
1: 아, 그래서 그 478 호흡법이 좋다는
0: 예, 예,
1: 그 얘기죠.
0: 딱 맞는 말이죠.
1: 네네. 네. 오, 진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예, 예, 예.
1: 네. 자, 이 걸을 때 유난히 한쪽 다리만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신발 바닥이 한쪽만 심하게 달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네, 걸음걸이 습관부터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0: 그거는 골반 문제입니다.
1: 골반
2: 아,
1: 문제.
2: 골반 문제.
1: 아, 네. 단순한 걸음걸이 문제가 아니라 네, 골반 골반의 문제가 아. 있네요.
0: 우리가 거의 네. 100%라고 아니지만은 60% 70% 사람들이
1: 네.
0: 자기도 모르게 앉아 있는 습관에서 보면 알립니다. 내가 앉아 있을 때 팔을 의자에 올려놨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중심이 가 있냐 왼쪽으로 중심이 가 있냐를 자기절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1: 네.
0: 보통 60% 이상이 오른쪽에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0: 네. 왜 그런가 하면 간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무게를 실으면은
1: 네.
0: 사람이 든든합니다.
1: 아.
0: 담장을 치우는 것도 뭐 아, 그렇게 말하죠. 이 딸량 따라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른쪽에 중심을 실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2: 네.
0: 그렇다 보면은 중심을 한쪽에 많이 실다 보면은 그쪽 골반이 뒤로 돌아가면서 짧은 다리가 됩니다.
1: 네.
0: 그 다리가.
2: 아, 네.
0: 네. 그걸 걸으면서 그 자세에서 자수 걷다 보면은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1: 네.
2: 네.
0: 그 골반이 뒤쪽으로 돌아가 있으면서 그쪽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좌골신경까지 누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아, 그렇군요.
0: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냥 앉아있었는데 좌골신경 통이 왔어요.
1: 아, 네.
0: 이것은 골반이 뒤로 돌아가서 생긴 문제예요.
1: 그 앉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네. 앉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양쪽
1: 반듯하게.
0: 골반을 다 힘을 써서
1: 네.
0: 우리 몸이 중심에 와 있어야 되죠.
1: 아, 반듯하게.
0: 반듯하게.
1: 근데 저희들은 보통 다리를 꼬고 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2: 그렇죠.
0: 다리 꼬다 보면 한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되죠.
1: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골반에까지 영향을 주게 예, 되고.
2: 예. 이 다리를 꼬는 습관도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겠네요.
0: 상당하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네.
0: 다리를 꼼으로 해서 내가 중심을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2: 아, 근데 어떤 분들을 보시면 또 이제 다리를 꼬아야지
0: 네.
2: 앉아 있는 것이 더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2: 그냥 다리를 가만히 놓고 앉아 있는 것보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럼 골반이 조금 뒤틀려져 있다고 봐도 될까요?
0: 그렇게 봐도 되고,
2: 네.
0: 이 우리가 앉아 있는 경우에서 보통 보면은 골반 위치와 허리 척수 위치가
2: 네.
0: 제 위치 있지 않을 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 골반하고 척추는 살짝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2: 네.
0: 그래서 내가 그 꼬는 다리를 꼰다는 것은 내가 그 힘을 반대로 이용해서 더 든든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2: 아,
1: 네.
2: 네.
0: 그래서 사람이 그런 자세를 취하면 더 편안합니다.
2: 아, 네.
0: 근데 더 편안한데 그 자세를 취함으로 해서 원래보다 문제가 더 엄중하게 됩니다.
1: 그렇죠. 아, 네.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다. 나는 오늘은 왼쪽 발을 올려놨는데 내일은 오른쪽 발을 올려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나는
1: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0: 네.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또 안 됩니다.
1: 아,
0: 무슨 뜻인가 하면
1: 어쨌든 바르지 않은 자세니까
0: 내가 오른쪽으로 왼쪽 발을 올려놨을 때는
1: 네.
0: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렇게 타라질 것 같은데 근데 골반은 원래 양쪽이 반대 방향으로 타라져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올려놓는가 하고 저거 있지 않습니까? 고관절을.
2: 네.
0: 그럼 굽히고 있음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고관절을 통해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동맥이 여기를 거칩니다.
1: 네.
0: 그러면 동맥이 굽혀져 있으면 혈액순환이 아래의 혈액순환이 원래도 바다 원활하지 못하게 되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2: 네.
0: 그럼 아랫돌의 하반신의 근육 자체나 이것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2: 네.
0: 그리고 이 고관절을 우리가 섰을 때는 엉덩이가 힘을 받아서 고관절을 밖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1: 네.
0: 발로 밖으로 돌려주는 그 근육이 상실증이 왔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2: 네.
0: 그러면은 무릎이 어떻게 됩니다? 종아리하고 우리 고관절 이 사이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 네.
0: 이로 인해서 무릎도 더 나가게 됩니다.
2: 무릎도 영향을 받고.
0: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고관절은 우리 보통 보면 또, 정상적으로는 360도라는 것은 밖으로 벌렸다, 안으로.

0: 서로 할 수 있는 공로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네.
0: 우리는 그 자체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평상시 서서 발을 옆으로 벌렸다 저렇다 하는 자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네.
0: 그 공동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건 생식계통이지 않습니까?
2: 아, 네. 네.
0: 이게 또 문제가 또 옵니다.
2: 어.
0: 고관절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2: 네.
0: 그 다음에 금방 우리 작전에 얘기했던 좌골신경통도 이게 여기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좌골신경통도 보면 우리 뭐 리쫑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근육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인데 이것을 네. 내가 장기적으로 누르고 있다 보면 그 근육이 힘이 없어서 내리앉으면서 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2: 네.
0: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1: 보안이 평소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2: 그렇죠.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네. 네. 자, 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분명 통증은 있는데 진단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0: 이런 우리가 지금 허리 아프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요추 간판 탈출인가?
2: 그렇죠.
0: 거기다가 네. 그 많은 이렇게 덮어 씌워서 난 내 가능하게는 이것 때문에 허리 아프다고 그러는데 요추 간판 탈출 때문에 허리 아픈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뭐 5% 10%?
2: 네네.
1: 네.
0: 그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0: 예를 들면은 우리 장기적으로 앉아 있다 보면은 요다지라 그러죠.
1: 네.
0: 이 요다지는 우리 이 허리 척추를 예, 양옆이나 앞쪽에서 약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근육인데
2: 네.
0: 이 근육이 줄어들면서 일어설 때 이 척추를 앞으로 당겨지고 짧아진 상태에서 일어서니까 이 원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2: 네.
0: 이로 인해서 우리 그 척추 양옆에 인대들로 인해서 허리 아픈 경우가 많고
1: 네.
0: 근데 척추 옆에도 보면은 우리도 뭐 요방지라는 근육도 있습니다.
1: 네.
0: 이 근육은 우리가 좌우를 지탱해주는 약간 차로 말하면 쟁전작용을 하는 근육인데 이런 근육들은 원래 힘을 쓰면 안 되는 근육이에요.
1: 네.
0: 근데 내가 엉덩이나 다리 근육이 지탱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허리를 유지하는데 이 근육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럼 허리는 무조건 아픕니다.
1: 네.
0: 그래서 허리 통증은 우리가 보통 요지 노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많이들 하죠.
0: 예,
1: 네.
0: 예. 오히려 그 경우가 더 많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것은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찍어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 네.
0: 이거는 근육이 손상 와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기로는, 우리가 뭐 건방 얘기한 것처럼 고관절을 살려줘서 엉덩이를 살려줘서
1: 네.
0: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1: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0: 예, 네.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그 측전에 얘기한 것처럼 복압을 살려주는 것이 또 꼭 필요한 일종의 방법이고.
1: 네, 복압.
0: 네, 복압. 그 다음에 그 경우에서 만약에 안 될 때는 그때는 진짜 우리가 아, 이 근육은 너무 오래 써먹었으니까 살짝 풀어줄 수 있고.
1: 네.
0: 그래, 이런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근육을 풀어주거나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우리 직장인분들이 네, 적지 않은데요. 허리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또 오래 서 있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허리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까?
0: 이건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1: 네.
0: 왜 그런가 하면은 제부터도 이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1: 아, 네. 네,
0: 그 저는 오래 앉아 있는 경우는 없는데 내가 대부분이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의자에 이렇게 지태서 앉아 있습니다.
1: 네. 아, 뒤에. 네.
0: 뒤로 지태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앉아 있는 자세는 골반에서 우리 보면은 쪼구라 그럽니다. 쪼구.
2: 네.
0: 이 두 개의 뼈가 밑에 보면 이만큼씩 넓습니다.
1: 네.
0: 이 두 개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몸을 뒤로 젖히다 보면은 꼬리뼈가 대게 됩니다.
2: 네.
0: 대게 되면은 그 꼬리뼈 쪽이 대면서 모든 척추가 다 문제 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이 쪼구라는 것을 지탱하고 몸을 약간 앞으로 이렇게 쏠려주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힘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2: 네.
1: 네.
0: 그래서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제일 안전하고
1: 네.
0: 그럼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내가 다리를 꼴 수는 없다 말입니다.
2: 네.
0: 그래서 이 자세가 제일 안전합니다.
1: 네.
0: 약간 그렇군요. 앞쪽으로 약간 쏠린다?
2: 아.

0: 그럼 경우가
1: 맞아요. 이러면 다리 꼬기도 힘들
0: 맞습니다. 네. 네. 네. 책상 있으면 책상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네. 팔을 네. 올려놓고 앉아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두 팔 다 올려놓고
0: 두 팔도 네. 네. 이러면 내가 어깨에 힘 좀 들어가지만은 허리는 안전하다 말이죠.
2: 네. 정자세입니다. 그러니까
0: 정자세입니다. 네.
1: 그러면 이제 네. 네. 서 있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짝다리로 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얼굴이 짝다리로 서 있죠.
2: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은 발을 봤을 때 중심이 발 뒤축이 60%
2: 네.
0: 혹은 50% 발 네. 앞쪽이 40%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2: 네.
0: 대부분 사람들이 서 있는 자세를 보면은 발 앞쪽에 70-80%가 60-70%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덜 서 있을 때 중심이 발 뒤축에 가야 됩니다.
2: 네.
0: 이게 첫 번째입니다.
1: 네.
0: 그리고 더 오래 서 있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보기는 싫지만은
2: 네.
0: 다리를 넓게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2: 아,
1: 다리를 넓게,
0: 넓게 벌리고 주는 게
1: 네. 네,
0: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못하거든요.
2: 네, 네, 네. 그, 맞는 얘기입니다.
0: 네.
2: 네. 자,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요, 이 어깨가 뭉치고 목이 굳어져서 점처럼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 뭉친 어깨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0: 이거는 제부터도 있는 문제겠죠? 저도 일단 이 어깨가
2: 네.
0: 어느 정도 뭉치면은, 쟤는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은, 어깨가 뭉치면 제일 먼저 호흡을 합니다.
2: 역시 호흡이네요.
0: 네. 호흡으로서 이 폐 안을 꽉 채워줍니다. 그래서 몸을 똑바로 하고, 호흡을 해서 이 폐를 막 그런 동작을 해서, 우리 말하는 그 근육, 우리의 지금 곤방 얘기한 어깨를 뭉치는 그 근육은 엄청 큰 근육이에요.
1: 네.
0: 등에 우리 등에서 우쪽으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보면 근육이 네. 엄청 커요. 그래서 이 근육을 우리가 이렇게 팔을 뒤쪽으로 젖히면서
2: 네.
0: 동작을 하다 보면 그 근육이 밑에 근육이 힘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행을 잡아주는 것이 제일로 효과가 좋은 동작이에요.
1: 네.
0: 그래서 뭐 W 무슨 뭐 V 이런 동작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우리 네. 엎드려서 하거나 그럴 때.
1: 네.
0: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또 도움이 됩니다.
2: 네.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은요.
0: 네, 무조건 도움이 되죠.
1: 네.
0: 그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 동작까지 잘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는 팔 돌리기입니다. 팔을 돌리는데 이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앞뒤로 돌릴 수도 있고
2: 네.
0: 팔을 쭉 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2: 그게 효과를 봐요?
0: 네.
2: 간단한데.
0: 내가 예를 들어서
2: 네.
0: 벽에다가 연필을 쥐고 벽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이렇게 팔 쫙 옆으로 쭉 밀어주면서
1: 네.
0: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또 반대로 동그라미.
2: 이러면은
0: 요 주위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평상시에 뒤로 갈 수 있는 동작이 없어요. 팔.
1: 네, 그렇죠.
0: 팔이 뒤에서 탈 수 있는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2: 네.
0: 뒤쪽에 근육이나 관절량들이 다 퇴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줘야 됩니다.
2: 네.
1: 네.
0: 그리고 또 그거 동작도 있죠. 뭐 쪼차이모.
2: 네.
0: 이 동작도 엄청 좋은 동작이죠.
2: 그래요.
1: 그래요.
0: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안에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1: 네.
0: 여기서 보면 링싱지라 그런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0: 네. 이 근육은 견갑골 안쪽하고 척추에 붙어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이 근육을 어느 정도 운동해 주면은 견갑골이 앞으로 밀렸던 견갑골이 척추 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2: 아, 네.
1: 네.
0: 이것이 첫 번째예요.
1: 네. 이미 얘기해 주신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2: 네.
1: 무작정 뭐 어깨 부위만 힘쓰는 네. 동작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다치죠.
1: 네.
2: 네.
1: 아, 올바른 자세로 어떻게 힘을 줘야 하는지 잘 알고 이제 하셔야 하는 것이 맞겠네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네.
0: 엄청 중요하죠.
1: 어깨라 해서 또 무작정 어깨에 힘만 쓰는 것이 아니고 등도 이렇게 같이 또.
2: 그렇죠.
1: 해서
0: 네.
1: 올바른 자세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0: 맞습니다.
1: 네. 네. 생각되네요.
0: 예, 예, 예.
1: 그래요. 이제 또,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벌써 마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또 김찬 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2: 네, 수고
1: 많으셨습니다.
0: 수고했습니다.
1: 네, 좋은 세상 프로 오늘도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몸을 잘 또, 네, 지탱해 줄 때, 네, 상체 움직임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상체 긴장은 조금 내려놓고 하체 힘은 조금 더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김설아, 조일광

0: 해결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내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1: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19번째 시간입니다.

0: 선뜻 노래를 하겠다는 말에 사람들은 즐거워했다. 궁금증과 기대의 찬 눈길들이 선생님을 바라고 멀어졌다. 목청 한번 가다듬고 나서 선생님이 이 세상 풍파심하고라는 성가를 불렀다. 이 노래에 익숙한 교회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춘자도 따라 불렀다.
1: 제초!
2: 대통!
1: 아, 제초요!
3: 제초요!
1: 제초요!
0: 노래가 끝나기 바쁘게 사람들이 갈채를 올렸다.
4: 이후에 새 노래도 함께 배워서 부릅시다요.
0: 선생님이 이마전에 흘러내려온 머리 한 올을 식지로 추어올리며 말했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시종 햇살 같은 미소가 머물러 떠날 줄 몰랐다.
1: 제초!
3: 제초!
1: 제초! 제초요!
3: 제초!
0: 선생님의 노랫소리에 매료된 듯 사람들은 집요하게 제청을 요구했다.
5: 그럼 시안수 올퍼드리지요. 자동차 으릉으릉 달리는 길은 노동자 농민들이 닦은 길인데 길 닦을 때 놀던 놈 지나는 바람에 길 닦은 이내 마음 통분하도다.
0: 방금보다는 조금 톤이 낮은 하지만 정숙한 모습과 노랫말에 흥분으로 들끓던 장대가 삽시에 고요해졌다.
5: 주린몸 피땀 흘려 벼농사에도 일생에 된조밥도 차리 없구나. 논도 벼도 이름조차 모르는 놈이 흰쌀

0: 신 선생님이 마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1: 내일부터 교회 이 자리가 약교 교실로도 활용됩니다. 내일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낼까 합니다. 들으시고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선생님이 차분하게 사람들을 응시하면서 말을 이었다.
1: 여러분, 우리는 뙤약볕에서 숯구멍이 익도록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밥 한 술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1년 내내 등골이 휘도록 지게를 지고 품팔이를 해도 땡전 한 푼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건 무엇 때문일까요?
0: 선생님이 확답을 요청하는 듯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선생님이 자문자답했다.
1: 이 모든 것은 왈본 놈들 때문입니다. 왈본 놈들은 우리의 고향을 빼앗고 우리의 피땀을 짜내고 등가죽을 벗기고 뼈를 갉아먹는 원수입니다. 우리는 모두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지요. 깊은 강을 건너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강물에 빠져 가만히 있으면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됩니다. 오로지 몸부림쳐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2: 저 청각선생!
0: 누군가 선생님의 말을 중둥 잘랐다. 수다쟁이 춘자의 고모였다. 선생님의 고매한 말씀도 막 중둥을 뭉텅 자르는 그런 고모가 춘자는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2: 아, 선생 자꾸 왈본 하는데 그 왈본이라는 게 무슨 말임드?
0: 선생님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지어졌다.
1: 일본이라는 날 일자를 한번 발로 콱 밟아보세요.
0: 선생님이 발로 무언가를 밟듯 과장스러운 행동으로 발을 들어 바닥을 쾅 하고 울렸다.
1: 그러면 날 일자가 짜부라져 왈자가 되거든요. 완전 오그라들고 말지요.
3: 아니 왈본이라 재밌네.
2: 아이 그 왈본 놈들이 오그라제도 무세 오그라제.
0: 한바탕 웃음이 가라앉은 뒤 선생님은 말을 이었다.
1: 왈본 놈들에게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오빠를 잃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눈물과 한탄만으로는 빼앗긴 고향을 찾을 수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왈본 놈들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해방을 얻기 위해 단결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배워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배움을 떠나서 해방을 운운할 수 없습니다. 행복함을 운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배움이라는 과업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마을의 산들을 다시 쳐다보았습니까? 산에 피어있는 저 진달래들을 보았느냐 말입니다. 저 산골짜기에서 아무리 열악한 생존 여건에서도 저렇게 온 산을 열정으로 환하게 불밝혀주는 저 진달래꽃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과업을 진달래처럼 한번 꽃피워 봅시다.
0: 선생님이 주먹을 부르짖으며 호소를 거듭했다. 그런 선생님의 목소리는 격정에 차 높아오르고 있었고 정기로 넘치는 두 눈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오르고 있었다. 춘자는 다람쥐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홀린 듯 선생님을 지켜보았다. 석유 등 그름이 너울거리는 방에서 유독 선생님의 모습만은 환해 보였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멀미 날 만큼 깨끗한 선생님의 뒤로 그물그물 떠오르는 광환 같은 것이 춘자의 눈에는 보였다. 저녁 야학에서 돌아와 춘자는 가마목에 석유 등잔을 켜놓고 앉았다.

0: 선생님이 발급해준 소책자를 가슴에 꼭 끼안고 왔다. 경필 글씨를 단정하게 써서 프린트한 교과서였다. 선생님은 혹여 교과서를 읽거나 바뀌기라도 할까 매 사람의 이름자를 교과서 표지에 일일이 써주었다.
1: 이름이 뭐예요?
0: 선생님이 깨끗한 총각 선생님이 가까이 다가와 묻자 춘자는 일순 대답을 못하고 잠시 허둥거렸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귀전 가까이에서 들려오자 춘자는 뜨거운 불이라도 댄 듯 화들짝 놀라했다. 춘자는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붉게 물들었을 것이었다.
2: 얘는 다람쥐 쥐새끼처럼 까먹었냐? 지 이름도 몰라. 춘자요. 리춘자.
0: 곁에서 고모가 쿡 찌르며 웃었다.
1: 춘자. 봄춘이라 참 좋은 이름인데요.
0: 선생님의 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자리 마디마디에 접붙여진 짙푸른 그 말들 귓가에서 맴돌았다. 유독 야하게 나가지 않고 일찍 자리에 누웠던 어머니가 물었다.
3: 무슨 보물단지라도 주순개냐? 뭘 그리 정신없이 들여다보냐?
2: 새로 오신 약 선생님이 주신 책이요.
0: 춘자는 대답하면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3: 날래 작으라. 지름값도 만만찬데.
0: 하지만 처음 가본 야하게 광경과 총각 선생님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빛나는 반듯한 이마에 짙은 눈썹에 우뚝한 콧마루 그 아래에 입술이 한일자로 정연하게 물린 잘생긴 총각 선생님. 선생님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서 그물거렸다.
2: 이름도 별나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
0: 춘자는 입속말로 야학 선생님의 이름을 외워보았다.
2: 장모세.
0: 그러다 화끈 달아오르는 두보를 손으로 감싸쥐었다.
1: 일본이라는 날 일자를 한번 발로 확 밟아보세요. 그러면 날 일자가 짜부라져 왈자가 되거든요. 완전 오그라들고 말지요.
0: 선생님의 재미나는 설명이 떠올라 춘자는 훌렁 소리내려 웃고 말았다.
3: 얘가 헛개비에 들렸나? 한밤중에 실실거리긴.
0: 엄마가 와락 몸을 일으키며 등잔불을 훅 불어 껐다. 라디오 소설 춘자계 남경 원작 김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초나 배역 김혜연 정초나 최림 면무력 제작의 최림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친구는 본사의 임명을 받고 지사 설립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기획안을 세우고 장소를 물색하고 인원을 모집하는 등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사를 세우고 운영이 안정될 즈음 본사에서는 다른 분을 지사장으로 임명하고 친구에게는 부지사장 직만 주었습니다. 자기가 일궈낸 자리를 남에게 내주어야 하니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집에 와서도 웃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금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원망해도 소용없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친구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했고 지사를 세우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은 바로 이런 마음을 담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회로 새로운 대책을 세워 잘 수습해 나간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로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일어나고 나아간다는 아주 긍정적인 속담입니다. 제 친구는 정말 이 속담처럼 살았습니다. 지사장 자리에서 제외된 그 시련을 계기로 오히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착실히 준비한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나중에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그때 힘들었지만 넘어진 김에 쉬어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 사이에서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용기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준비하고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거죠. 시련이 다가왔을 때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길 겁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장사 류양 씨 폭죽 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응급 구조 처리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1: 호남류양 폭죽 공장 폭발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보상자들은 여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은 반드시 이란이 설치한 항로를 따라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1: 뉴스 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노동은 행복을 창조하고 실천은 위협을 이룹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신시대 새 노동에서 반드시 우리나라 노동자 계층과 광범위한 근로대중들을 한층 더 동원하고 격려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새롭고 더 큰 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국 여러 곳의 중대 공사 현장은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광범위한 근로자들은 습금형 종속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일터를 굳건히 지키며 분투와 헌신으로 공사 건설의 안정적인 추진을 전력을 다해 보상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병력 운하 건설이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3대 항문 중추 중 하나인 청년 중추가 인수 작업을 시작하면서 병력 운하가 통항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현재 병력 운하는 전반 공정의 94%를 초과 완수했으며 올 9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병력 운하 그룹 광서 병력 운하 건설 유한 회사 총공정사 반검은 올 9월 준공 통항을 목표로 건설자 1만 2천여 명이 고표준 고품질 고효율로 중추 공정 조정 남은 도수 굴착 그리고 보대 공정 시공을 추진하면서 강과 바다를 잇고 남북을 관통하는 이 황금수로 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리박 조강 입구에서 광동 향강 오문 광역도시권 사자양 동로 핵심 공정인 사자양 대교 동부공사가 올 연휴 기간 시공 작업을 마쳤습니다. 조강 입구 량안의 광주시와 동관시를 연결하는 사자양 통로를 향강 조해 오문 대교 심수 중산 통로에 이은 또 하나의 슈퍼 공정입니다. 현재 6,000명 노동자들이 시공 1선에서 작업이 진력하고 있습니다. 사자양 통로 T11 구간 사업부 책임자 조전 씨는 올 연휴 기간 모두가 함께 시공 일선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사자양 통로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주강구 교통망을 보완하며 광역도시권 산업 협동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공정 건설자마다 맡은 바 임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주의는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신시대는 분투로 창조됩니다. 2025년 4월 중화전국총공회 창립 100주년 경축 및 전국노령모범 선진일꾼 표창대회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노동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다는 사회 기풍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는 량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존재민이 신근한 노동, 성실한 노동,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실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새 노동에서 광범한 근로자들은 총수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본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실천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5월 3일 장강 입개구 수역의 75m 수중에서 강해호 보식 굴착기가 굴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해태 장강 터널의 굴진 깊이가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국산 16.6m급 초대형 직경의 보호식 굴착기는 수중 터널 굴착 작업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태 장강 터널은 북쪽으로 강소성 남통시 해문구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태창시에 이릅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남통과 강소 남부 그리고 상해 간 통행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강 삼각주 일체화 발전 전략 등을 추진한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강소성 교통 공정 건설국 해태 장강 터널 건설 지휘부 공정안전 1부 오동양 부주임은 보식 굴착 터널이 수심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것은 해태 장강 터널의 전 구간 관통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료사 수문과 지질 조건의 초대형 직경 초장거리 굴착 시공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땀으로 희망을 키우고 실천으로 영광을 새깁니다. 천년 태계를 품은 미래 도시 웅안신구는 한창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 연휴 기간 건설자 5천여 명이 웅안신구 동서쪽 도로면 고조층과 도로 부속 공정 시공으로 땀을 쏟았습니다. 웅안그룹 웅안회사 공정관리부 량계는 공사를 마친 후 연선에 사업단위, 기업본부와 금융기구 등을 배치해 도시 발전의 주축선을 이루고 혁신기업과 고도신기술기업의 발전을 지탱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노동은 시대의 화려한 장을 역극하고 분투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번 5일 연휴 기간 분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봄상치 않은 화폭으로 이어지고 나라의 중점 공사 하나하나가 착

0: 유치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광범한 근로자들은 개인의 발전을 시대 발전에 용합시키며 두 손으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싱그한 노동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새 장을 꾸준히 엮어 가고 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서 중공장청 지국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이 당 전국 고문을 대표해 5일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하고 호남성 장사 류양시 도착해 응급구조 처리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도착하자마자 폭발사고 현장과 류양시 병원을 찾아 부상자들과 기층 간부, 구조인원들에게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하고 습근평 총석의 관심과 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수색, 부상자 치료 등 상황을 조회했습니다. 이어 현장 지휘부에서 회의를 열고 구조와 치료, 위문과 사후 처리, 사고 조사 등 업무를 영구 포치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습근평 총서기가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거듭 강조하며 실종자 수색을 다그치고 부상자 치료에 진력하며 사후 처리를 적절하게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며 중점 업종 분야의 위험 부담 요인을 조사하고 정돈하며 공공안전관리를 강화할 때 대해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리강 총리는 회시를 내려 인원 수를 신속히 확인하고 부상자를 전력으로 치료하며 수색 작업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2차
0: 분사소방차와 이동식 수포를 활용해 화재 확산을 억제하고 무인기, 로봇, 로봇 강아지 등을 재해 지역에 깊이 투입시켜 인명수색과 화재 통제, 발화점 제거 등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24개 공격용 배수 진지를 설치하고 10개의 안전 경계팀과 20개 수색 구조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수색팀은 물총과 수포의 오무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감시팀은 현장을 전면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약 저장 창고 두 곳에 각각 수포와 물총을 배치하고 소방 로봇도 투입해 불길이 저장 창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부상자 61명을 료양시 인민병원, 료양시 중원 등 여러 병원으로 호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연조직 타박상, 찰과상, 골절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료양시 인민병원 의무부 주임 정승강은 부상자마다의 주치의, 간호사, 진료보조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배치해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승강 주임은 현재 치료 중인 모든 환자의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고 일부 관찰 대상 환자도 재검 결과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 상무부가 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5.1절 연휴 기간 관광 수요가 집중적으로 폭발하고 서비스 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상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4일까지 상무부가 중점 관측한 78개 보행거리 상권의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 매출액이 5.3% 증가하면서 서비스 소비 수요가 왕성했습니다. 절강성 소산구 개원광장 총경비 채정에 따르면 금속 보상료, 디지털 제품 등 관련 품목이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으며 올절 연휴 기간 매출이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휴 기간 주요 플랫폼의 국내 지역 간 이동 관광객 수가 동기 대비 7.6% 늘었습니다. 특히 800km 이상 이동한 장거리 관광객이 20% 증가하면서 호텔 숙박 소비가 18% 증가했습니다. 남경만산 철도가 개통되면서 국가 5위급 관광지인 안휘 채석기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남경에서 온 항묘사는 남경만산 철도를 이용해 20분 만에 만산역에 도착했고 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버스 정류소까지 안내해줘 아주 편하게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관광지의 공기도 아주 깨끗하고 신선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5월 4일까지 2026년 소비품 신규 교체 지원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 연인 수로 8,620만 명, 견인한 매출액은 6,29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원 시장유통소비연구실 주임 이소환은 현재 신구교체 정책이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보조금
0: 대비 증가했습니다. 올 연휴 기간 영화플러스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효율경제를 견인하며 중국 영화산업을 단일 흥행수입 모델에서 다원화된 소비

0: 상태로 승격시켰습니다. 올 5월 시즌 영화 사라진 사람, 한전 1994, 할머니께 드리는 러브레터 등 다수의 작품이 혁신에 집중하는 동시에 사회 현실과의 긴밀한 결합에도 큰 공을 들였습니다. 중국영화부 장진봉 총편집은 중소제작비의 현실 소재를 다룬 작품이 탄탄한 내용과 감정적 공감으로 시장의 인정을 받아 작지만 아름다운 창작 경로의 광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표했습니다. 장진봉 총편집은 중소제작비의 현실 소재 영화 창작은 장르화된 창작 우세를 살리고 예술적 혁신과 전문 수준을 갈고 닦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진실한 생활의 질감, 생활 논리와 일반인들의 감정, 운명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영상 창작이 현실 민생과 연결되어야만 입소문을 타고 시장을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황금주간 흥행 수입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시에 상영 횟수도 늘고 티켓 가격 할인도 많아졌습니다. 각지는 영화 관람 혜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 티켓으로 관광지 입장권 할인을 즐기게 하는 등 영화와 관광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감속 가요광 관광지는 여러 인기 영화 작품의 촬영지로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남성에서 온 관광객 정혜민 씨는 예전부터 많은 고전 영화에 촬영지가 가요권에 있다는 말을 들어 특별히 5.1절을 맞아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민 씨는 영화 발자취를 따라 웅장한 관문을 료행하니 몰입감이 특별하고 분위기도 좋아 오래전에 간직했던 모협 꿈을 이루는 느낌이었다고 표했습니다. 가요권 시 당연의 선전부 가림 부부장은 올해 추가로 70만 원 상당의 혜택 관람 복지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원 10전 이상 결제 시 20원 할인의 액면가 쿠폰을 단계적으로 배포하여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서 우수한 영화를 감상하길 바랍니다. 영화는 이미 효율 소비를 견인하고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새로운 엔진이 되었습니다. 복경제이 외국어대학 중국문화관광산업연구원의 오륜 교수는 미래 영화 플러스 융합 발전은 여전히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륜 교수는 이는 영화의 견인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발전도 이끌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영화관은 과거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에서 종합적인 문화 관광 소비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영화 촬영지에 영화 관광, 영화 드라마의 문화 창의 상품과 파생 상품 개발을 이끌고 영화 관련 제품 소비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5일 공개한 데 따르면 4월 중국 대중상품 가격 지수는 132.1포인트로 전월 대비 1.7%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 20.2% 상승했습니다. 대중상품 시장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의 중점 관측 대상인 쉰종 대중상품 중 4월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대중상품은 38종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원자재 공급 긴장과 생산 비용 상승 등 수입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화학 제품 가격 지수가 계속 상승하여 131.8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7.7%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이 점차 소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비철금속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5% 소폭 상승한 160.4포인트, 철강금속 가격 지수는 1.4% 소폭 상승한 8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안정 가격 정책의 효과적 시행 덕분에 에너지 가격 지수는 약간 하락하여 110.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4%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연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대종분회 주 부회장은 외부 충격에 직면하여 국내 대종상품 시장은 강력한 위험부담 저항능력과 회복 탄성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의 완전한 산업체계의 초대규모 시장과 거시적 조절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덕분입니다. 공업기업은 원료 공급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시장 위험부담 저항 능력을 강화하며 상하류리 공유, 위험부담 공동부담 협업 기제를 구축하여 함께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0: 제139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가 5일 막을 내렸습니다. 4일까지 220개 국가와 지역의 구매상 31만 4천 명

0: 교육회 참가면서 전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한편 단체로 참가한 주요 구매업체는 407개, 상공기구는 154개입니다. 이번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참가업체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참가업체 3만 2천여 개 중 조문화, 조밀화, 특색화, 잠신화와 단일 품목시장 조밀을 1위 등 5수 기업 수가 1만 1천 개를 돌파했고 지난 회보다 600여 개 늘었습니다. 이번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 참관 절강성의 한 의료기기업체 책임자 담첩은 이번에 선보인 인공지능은 예전에 해외 일부 기업이 독점한 기술이었다며 지금은 중국도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가격은 국제 브랜드 절반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자주적 브랜드와 독창적 디자인의 비중이 컸습니다.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제품이 116만 점을 넘어 전체 전시 품목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대외무역센터 부주임 소비는 현장에 전시한 제품 465만 점 중 신제품, 친환경 제품, 스마트 제품 비중이 모두 20%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외부 환경 속에서 구매상들은 중국의 스마트 제조에 신뢰표를 던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장치인 중국의 드높은 책임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디스플레이 기술, 드론 등 9개 전시구를 처음 추가하고 전자 소비재, 산업 자동화 등 인기 전시구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조문 품목 전시구가 179개로 늘었습니다. 서비스 로봇, 소비 사용 드론, 스마트 착용 기기 등 첨단 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목받았습니다. 독일 구매상 디르크 헤르만은 품질이 뛰어나고 혁신력이 강하다며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항상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업체는 발전을 거듭하고 기술 수준은 갈수록 향상하고 있으며 전지적 인프라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매와 수출 배치도 매우 원활합니다.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는 2026년 10월 10월부터 11월 4일까지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5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반드시 이란이 발표한 항로를 따라야 하며 규정된 항로를 벗어날 경우 이란은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항할 것입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하루 동안 미군은 지역 해상 항해 질서와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동을 취해서 호르무즈 해협 역내 항행 안전을 위협했으며 이로 일부 상선과 유조선, 어선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경고하는 선박에 해당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 언론이 5일 전해내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새로운 해상 통행 관리 기세를 가동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통일본부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은 근간에 아랍연합 수상국에 대해서 그 어떤 공격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오늘은 탄자니아 잔지 바르솜의 중국 도로 건설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양의 조속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빠져나갑니다. 인도양 서안의 동아프리카 국가인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섬 남부에 위치한 우제도에서 현지 민중들이 소식

0: 10년 동안 바라던 꿈의 길이 좀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국제로동절과 오사정년절이 이어진 려뇨기간 우제도에서 잔지 바르로 통하는 프로젝트 공사장은 들끓는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분주 오가며 콘크리트를 철근 격자 사이에 쏟아붓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현지 근로자들이 중국 팀장의 인솔하에 작업을 능단하게 진행하면서 공사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목공정그룹 동아프리카 유한회사 잔지바르 합동 프로젝트 현장 작업 담당자 서울수는 시공선에서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수가 탄자니아에서 참여한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5년간의 외국 주재 경력을 통해 서울수는 열대 국가 기후 특성을 손금 보듯 합니다. 현재 잔지바르는 우기입니다. 올 5월 말까지 도로 공사를 끝내기 위해 불리한 날씨 환경 속에서도 시공팀은 맑은 날을 골라 24시간 두 교대로 움직이며 철근 콘크리트 도로면 공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월수는 한족의 옛길을 가리키면서 예전의 섬마을 주민들이 섬을 드나들려면 하늘의 기분에 따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지세에 위치한 기존의 흙길은 썰물이 지난 후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간에 현지 민중들은 나무배 또는 유리강 보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나무배 전복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앞서 외국 기업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해 수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기했지만 엄청난 건설비를 두고 현지 정부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3년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현지 탐사를 통해 중국 기업은 진흙 아래 1.5m가 바로 단단한 안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핵심적 발견을 통해 진흙을 파고 돌을 메우며 다리를 버리고 길을 닦는 중국 방안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방안은 도로 제방을 4m 높여 전 전후족 통행을 확보하고 량측을 관통하는 수백 개의 콘크리트 횡단 구조를 통해 맹그로브 생태와 현지 관광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관련 방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합동실무부 직원 조의빈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4년부터 캠프 건설, 배관 표시, 주택 이전 등 초기 조정 사업에 깊이 있게 참여한 신참 조의빈은 과거 일대로 공동 건설 이념은 책 속의 개념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실질 계약과 소통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현지 정부 부문과 계약 세부 사항을 반복적으로 소통하고 인내심을 갖고 민중에게 시공 역량을 설명하는 등 과정을 통해 조의빈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에 가까운 합동 업무부에서 35세 이하의 정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 절반에 달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점차 한몫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90년대생 경리 웅은욱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018년 잔지바르에 온 웅은욱은 현지 공항 건설에서 첫 립체교 건설까지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바통은 더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웅은욱은 세대마다 그 세대의 장정이 있듯이 반사조끼와 헬멧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공 참여자에서 방안 추진자까지 웅은욱은 중국 방안이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발전 선택항을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재 잔지바르의 아스팔트 도로 중 20% 이상이 중국 시공팀이 완수한 것입니다. 속양하에 조수가 다시 밀려오자 우제도로 가는 옛 흙길은 재차 잠겼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축한 길을 마음껏 달리고 싶은 현지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국 도로 건설자들에게 엄지를 치켜줘봤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시간이 촉박하고 임무가 막중하며 휴식이 좋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근면하고 성실한 중국 도로 건설자들에게는 일대로 공동 건설 이념이 동아프리카 섬에 뿌리를 내리도록 직접
1: 现在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 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난관을 극복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어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제76회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한 연설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우리는 반드시 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강력하고 친환경적이며 건전한 글로벌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서 관건은 발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심각한 충격에 직면해 우리는 글로벌 발전이 균형적이고 조화롭고 포용적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글로벌 발전 창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발전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거시 정책의 기틀 속에서 발전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주요 경제체들 사이 정책 조율을 강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다 평등하고 균형적인 글로벌 발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다자 간 발전 협력 행동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서둘러 이행해야 합니다. 인민 중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을 통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발전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추진하며 인민을 위해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의 의거에 발전을 추진하며 발전의 성과를 인민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민중의 성취감과 획득감, 안전감, 행복감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인간의 전면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광익과 포용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 도상국의 특수한 수요에 주목하고 채무 상환 유예, 발전 지원 등 방식으로 발전 도상국 특히는 어려움이 큰 취약국을 지원하며 국가 사이 발전 그리고 가국의 국내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며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조성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후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도약식 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환경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인류 자연 생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회복과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중국은 2030년 전으로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실현하고 2060년 전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간과한 노력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국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를 개발하는 발전 도상국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경유에서 새로운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신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 지향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에 대한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빈곤 감소, 식량 안보, 방역과 백신, 발전 자금 조달, 기후변화와 친환경 발전, 산업화와 디지털 경제, 상호연결, 소통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유엔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서둘러 이행하고 글로벌 발전 운영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2: 정서를 증진하는 근본적 보장입니다. 2015년 서장 알리 지역은 자원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색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민생복지에 착안해 공공봉사를 완비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이 발전의 실리를 함께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당시55세인가르현좌좌향랑구촌초민탄증왕촌은향에서조직한직업강습을통해초급조적공자격증을취득했습니다그는예전에자격증이없어일자리를찾기힘들었지만초급조적공증서를따고나서일자리를구하기가훨씬수월해졌다고말했습니다이번에섬서로가서강습을받는기회를빌어탄증왕촌은지식을열심히배우고기술을열심히연마하겠다고각오를다졌습니다2025년알리지역은자원적특성을활용해특색농업과목축업그리고문화관광등산업을육성하고현지실정에맞춰농민과목축민직업강습을진행했습니다지난해알리지역에서창출한노력이전과고용기회는1,393개의창출한수입은2억4,400만원이었습니다이를통해산업이흥하고대중이부유하고단결을강화하는발전의길을모색해냈습니다동시에알리지역은교육의료취업등대중들이봉착한문제에착안해민생프로젝트를시행하고기반시설을개선하며공공공사수준을격상시켰습니다2025년현지에서는의료보장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는것을통해기본양로보험을발급한도시와농촌주민은연인수로4만2천명자금은두개로1,167만원에달해지급률이 100% 를기록했습니다한편초빙행사를14차례진행하고일자리만여개를창출하고취업의향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3: 진 단유부강 변의 바치지는 현지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 중추입니다. 웬그리아에 위치한 중국 유럽 상무 물류 협력 단지는 유럽에서 중국이 건설한 최초의 상업 무역 물류형 해외 경제 무역 협력구입니다. 바치진에 위치한 협력구 내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양국 간 포회 협력의 활발한 발전을 증견하는 동시에 예진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2025년 10월 말, 단지 내 스마트 물류센터 프로젝트가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고속 회전하고 전자 스크린에서 주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무인 지게차가 질서 정연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상업무역 물류협력단지 리에도 부총경리는 컨테이너 하역 통관, 세관검사 등 고리를 거친 후 일부 화물은 단지 내 스마트 물류센터에 입고되고 일부는 트럭 운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로봇, 자동 분류 시스템, 무인화 백엔드 창고 관리 기술 등을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는 창고 보관과 분류, 배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시간당 취급하는 물품이 4만 5천 건에서 5만 5천 건에 달하며 이 센터는 현재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자동화 수준이 가장 높은 전자상거래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기술 책임자 장영창에 따르면 중동부 유럽 지역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전통적 창고 시스템은 노동 집약적이고 경로에 의존하며 효율 변동이 큽니다. 그러나 스마트 물류센터는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예전에 평면 창고를 입체적 고밀도 저장으로 승격시키고 알고리즘을 통해 전통적 경험에 의지하던 예측 기능을 빅데이터 예측으로 바꾸어 물류의 고효율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장영창은 예전에 주문을 따라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주문이 스스로 최적의 경로로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유럽 상무 물류 협력단지 최고 경영자 고소 바라즈는 스마트 물류센터는 바로 전통 창고가 스마트화 플랫폼화, 생태화로 전환하는 대표라며 운영을 개시한 후 단지의 중동부 유럽 지역 물류 중추 역할이 눈에 띄게 향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창고 구역에서 대형 스태커 크레인 6대가 리체 선반 레일을 따라 화물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수십 메터인 강철 구조의 리체 창고에서 각 팔레트가 입고될 때마다 시스템의 위치와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백엔드가 상품 출고 요청을 받으면 지시가 즉시 스태커 크레인에 전달됩니다. 지시를 받은 크레인은 높이가 수십 메터인 선반에서 관련 팔레트를 꺼내 지정 구역으로 자동 운반하면서 전 과정이 매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노동자 라로 씨는 대형 스크린을 주시하면서 스태커 크레인의 실시간 작동 궤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라로 씨는 예전에 인력 10여 명이 해야 하는 작업을 이제는 몇 대의 장비만으로 가능하며 심지어 창고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창고

0: 전체를 관통하는 자동 운송 시스템을 통해 화물은 입고 분류, 포장, 출고까지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요 없이 이루어지며 시스템은 주문량 변동에 따라 작업 스테이션 수를 자동적으로 조절합니다. 소개에 따르면 전통 지게차의 작동 속도는 초당 1.4m인 반면 자동화 창고는 초당 4m 내지 6m에 달해 효율이 크게 향상했습니다. 직원 세계리에 따르면 스마트 물류센터의 모든 시스템에는 친환경 미념이 깃들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로봇은 고효율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자동화 운영은 불필요한 운반, 인위적 오류, 제작업을 줄여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절감했습니다. 중국 유럽 상무물류협력단지 최고 경영자 고소 바라즈는 건축 설계에서 장비 선정, 에너지 관리까지 중국 연구팀과 밀접히 협력해 미래 지향적인 녹색 창고 표준을 함께 만들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스마트 물류센터는 웽그리아와 중국이 녹색 공급망 분야에서 이룩한 하나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의 건설과 운영은 양국 간 호혜 협력 기준이 끊임없이 격상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고소는 향후 단지는 전자상거래 생태계 구축, 해외 창고 배치, 친환경 에너지 적용, 신에너지 물류 차량 등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 차편 중국 유럽 트럭 운송, 공중 비단의 길을 통해 전사슬의 물류 시스템을 형성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는 이러한 통로를 고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로 연결할 것입니다. 웽그리아 북부에 위치한 코마롬시에서 비아디 전기버스와 트럭 공장이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전기버스가 1000대 이상에 달합니다. 한편 제품을 유럽 대륙 전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덕시대 데브레첸 공장도 건설을 마치고 인더스트리 4 버전 설비를 갖춘 후 배터리 새 생산을
1: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2: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3: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조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4: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자유롭게 논의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
5: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은 지종일관 생태보호를 전제로 대상건설을 버팀목으로 브랜드 승격을 종료수단으로 삼아 광천수 산업의 규모화, 고급화, 브랜드화를 추동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4호 기간 안도현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는 누적으로 232만 톤의 생산량과 32억 원의 생산액을 실현했습니다. 안도현은 지종 생태보호를 산업발전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원지 생태보호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 1, 2급 및 준보호구역을 과학적으로 확장하고 수원지 보호개발 리용 관련 규범을 연구 출범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견고한 생태장벽을 구축했습니다. 근년간 안도현은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를 핵심으로 삼고 산업군집을 육성하며 루계로 58억 원의 공급 투자를 완성했습니다. 동시에 포장, 물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사슬을 연장하며 기능형 광천수, 역류하수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심, 통일, 1위 등 9개 기업이 입주하도록 흡인해 14개 브랜드, 45가지 제품 유형을 아우른 다원화 제품 행렬을 형성했습니다. 안도현은 브랜드 승격에 초점을 맞추어 안도 장백산 음용 천연 광천수 단체 표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리표지와 특색 브랜드의 융합을 심오하며 국가 지리표지 제품 보호 시범구를 신청하는 데 진력하여 중국 연변 장백산 황금수원대 브랜드의 영향력과 호감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연변주 적십자회 만가의 사랑을 전달 활동 가동식이 도너에서 펼쳐졌습니다. 인도, 박애, 봉사의 적십자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 주적십자회, 도너시 적십자회, 도너 각 사회구역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적십자 만가의 사랑을 전달 활동은 중국 적십자회에서 해마다 음력설 기간 진행하는 적십자 구호 활동입니다. 올해 주적십자회에서는 우리 주 4,500여 가구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위문하고 도합 112만 원 6,100원의 자금과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도너시 적십자회는 도합 30여만 원에 달하는 자금과 물품을 도너시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가동식이 끝난 후 도너시 적십자회에서는 현장을 찾은 빈곤 가정에게 구제 물자를 발급했습니다. 안도현 만보진과 안도 첨기 공급 사슬 관리위원회사가 협력하는 경동 클라우드 창고 저장 대상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상은 안도현의 지역과

0: 자원 우세에 입각해 총 5천만 원을 투입해 현대화한 경동 클라우드 창고 저장 스마트 물류와 전자상거래 운영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스마트 창고 저장을 핵심으로 전자상거래 운영을 엔진으로 전 과정 물류를 지탱으로 하는 3위일체 모식으로 현지 기업이 물류 원가를 낮추도록 도움을 주고 현지 농특산물이 고능률적으로 유통되도록 추동합니다. 대상이 운영되면 밭으로부터 식탁으로 공장으로부터 사용자에게로의 공급사슬 통로를 한층 더 뚫어 장백산 지역의 량질 농특산물이 더욱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시장의 공급을 풍부히 하고 농산물 상행과 공급품 하행의 쌍방향의 원활한 소통을 실현하여 지역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도 합니다. 이 대상은 연간 생산액 3천만 원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발에 땀날 때까지 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사람의 발에는 땀샘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네, 발바닥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약 600개의 땀샘이 존재한답니다.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분주한 하루를 보낸 우리 모두 수고가 많았고요. 네, 퇴근하고 집으로 가서 무거운 신발과 축축한 양말을 벗어두고 두 발 쭉 뻗고 달콤한 쉼을 누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오프닝 곡은요. Where is the love 이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 피디의 FM 데이트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다양한 우리 직장인 분들의 참여 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말 못할 고민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개미챗 졸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매일 출퇴근 시간이, 네,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된다면 당연히 또,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요. 그래도 이 일이 좋고 내가 또 좋아해서 선택한 일이라면, 네, 그래도 저는 계속,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아,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이 생겼는데요. 해마다 월급 책정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동료들은 월급이 조금씩 그래도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저만 그대로인 겁니다. 이걸 얘기해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다들 이제 또 월급이 인상됐다고 하면 또 본인만 인상되지 않은 그런 특별한 또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마냥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매달 또 월급일만 되면 생각날 거고요. 아니면 계속 일하는 데 있어서도 집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네, 오늘도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그리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입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0: 긴장한 고등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입시 불안은 많은 학생들이 겪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시험에 대한 불안한 걱정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험 불안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오늘 시간에는 그 입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대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또 미리 방법을 알고 현명한 길을 걷길 바라면서 오늘 가정행복상담원의 한혜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청취를 해야 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럴까요?
0: 예. 네, 그렇죠. 예. 바로 우리들의 만능 해결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혜금 원장님.
1: 아유, 과찬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이 입시 불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네, 그렇다면 이 불안의 그 원인부터 또 파헤쳐 봐야겠죠.
1: 그렇죠. 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꼭 있고요.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나친 불안은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 그 시험 불안도 낮출 수 있고 또 왜 또 극도로 이렇게 불안해 하는가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 네. 물론 어떤 이유든지 방법은 다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죠. 예.
0: 그렇죠. 예. 모든 그래서, 일들이 예. 또 방법을 알고 나면 아 이걸 왜 몰랐을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그럼요. 문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지 않았었고
0: 네.
1: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름도 노력도 했었을 것이고
0: 네.
1: 또 전문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또 큰 어떤 우리 손해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0: 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건강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사실은 우리 방법 우리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는 생활 수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생활에 대한 그 습관이나 방침이나 불안을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기 때문에요. 어느 방면에서나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늘 시험에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대한 그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불안에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는 원인은 시험 결과에 대한 과도한 어떤 압박이 있어요.
0: 네, 시험 성적을 얘기하죠.
1: 예, 그렇죠.
0: 네.
1: 누구나 다 결과를 모르게 된다면 엄청 긴장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시험을 통해서 학습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 불안함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0: 아,
1: 공부
0: 네.
1: 기초가 됐고 항상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있잖아요. 물론 걔네 그 공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긴장도나 불안도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그 왜냐하면 걔네들은 멘탈이 조금 이 그 학업에만 엄청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안도를 숨겨가면서 자신의 학업을 몰입을 해내거든요.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늘 시험 치면 그 성적에서 10점 뭐 20점 사이로 그 올랐다 내렸다라는 그 아이들이 반복된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그 불안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0: 네.
1: 그러나 또 어떤 일부 아이들은 그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성적에 대한 결과가 그 폭이 늘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0: 네.
1: 굉장히 그 어쩌다 우수한 성적을 맞아서 좋아할 뻔 했었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다 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폭이 넓은 아이들수록 이제 엄청 더 불안도가 높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다음 하나는 성격이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들이요.
0: 네.
1: 그 아이들이 또 이제 그 시험 불안에 엄청 크게 겪을 수가 있거든요. 초조함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도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을 알아요, 아이들은.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아, 이번 시험도 망치면 어떨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좀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작용을 하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엄청 노력한 아이들이 있어요. 요 얼마 전에도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엄청 노력을 한대요.
0: 아,
1: 근데 노력한 네.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하다고 막 그냥 눈물이 그냥 그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 아이가.
0: 네, 너무 애나서 그랬죠, 한마디로.
1: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보면 좀 그런 귀엽잖아요.
0: 네, 귀엽죠.
1: 예, 자기네만큼 노력 안한 나들이 없잖아요. 다 노력하는데 본인들은 항상 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쟤는 노력을 덜 하는데 저렇게 잘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기네 느낌상에서.
0: 아, 네. 예,
1: 또래들은 보면 신나게 놀고 유쾌하게 놀고 뭐 학교에서도 아주 재밌게 노는데 성적은 자기보다 더 좋은데 본인은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노는 시간도 잘 놀지도 않고 집에 와서 2시까지 앉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 해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 뚝뚝뚝 떨궈서 기특하기는 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런 그 아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아이라서 예, 고른데 초조해서 아이 자지도 않고 그래 제가 잠은 꼭 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0: 네.
1: 그리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초래했을 때 그럼 아이들이 또 불안 여유가 여인이 또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0: 네, 저 같은 경우는요.
1: 네, 네.
0: 시험을 앞두고 나면 왜 그렇게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맞아요. 그게 불안해서 신경적 작용으로 긴장할 때.
0: 네, 모든 시험에 그랬어요.
1: 네, 그렇죠.
0: 네, 네.
1: 예, 그래서 시험 망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 어느 때 우리 그 오디션 보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험을 보는데 하도 긴장하니까 소변을 참았단 말이죠.
0: 네, 네.
1: 참다 이제 그 자기 차례가 올까봐 못 갔겠죠.
0: 아,
1: 그래서 참다
0: 네.
1: 참다 하는데 자기 차례가 왔어요. 그냥 소변을 참고 노래를 부르다 나니까 제대로 이렇게 발휘할 수가 없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막 울면서 그 남자한테 그 울면서 얘기했던 그 모습도 생각나는데 어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불안해서 막 소변을 예, 매렵지 가서 화장실 가면 별로 량은 적은데 또 화장실
0: 네네.
1: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 그게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불안의 원인이 보통 뭐 심리 소질이 약하면 많이 더 긴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네, 그럼 심리 소질이 약한 친구들이나 뭐 어른들이 더 불안해하는 겁니까?
1: 그렇죠. 그 네. 부모가 심리 소질이 좀 낮거나
0: 네네.
1: 불안도가 높거나 그리고 예민하거나 그러면 아이도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보는 자녀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험을 앞두면 긴장하게 돼 있잖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평시에 말했을 땐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요.
0: 네.
1: 이제는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시험을 맞이한 이점이 맞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더 초조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우리 아이 공들여서 이렇게 뒷바라지했는데 얘가 시험 성적이 또 이렇게 잘 못 맞아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떨까라는 그 불안도가 높아서 아이가 좀 쉬고 있거나 아이가 조금 한가해 있거나 그런 것을 못 보지요.
0: 아, 왜 또 이렇게 뭐 땡땡이를 피우나
1: 네,
0: 이렇게
1: 지금 더 해도 잠자지 않고 해도 못
0: 자요. 네네.
1: 왜 이렇게 한가하냐, 멍 때리고 있느냐,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뭐 독습을 더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부모님들이 더 아이들에게 불안을 더 높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0: 네.
1: 말로는 괜찮다 쉬다 해라, 괜찮다 쉬다 해라는데 그 행동이나 그 태도 아이들은 다 느껴지게 돼 있어요.
0: 네, 말과 다르게 행동이 또 그렇게 보여지겠죠.
1: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의 어떤 그 불안도 본인의 걱정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키지 않도록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좀 그런 초조함과 예민함이 있어 보인다면 좀 티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의 마음 관리, 정서 관리를 좀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금방 그 건강한 생
1: 방에 앉아있지만 딴 궁리하고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0: 네, 그러면 그 학습 효율도 없는
1: 효율도
0: 거죠,
1: 없거든요.
0: 솔직히.
1: 예, 그리고 그게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단 말이죠. 예,
0: 네,
1: 그래.
0: 정말 이 책상에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뭐 2~3시간이라 할때 어떻게 하면 뭐 1시간 앉아 있더라도 그 학습 효율을 올릴 수 있는가 함께 또 아이와 토론을
1: 고민해
0: 해보는
1: 보는,
0: 것도
1: 그렇죠.
0: 좋을 것
1: 토론하고
0: 같아요.
1: 고민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처럼 아이들이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 그게 내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나서 못 적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예?
0: 네,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그 문제가 알 듯, 모를 듯, 본 듯, 한 기억이 있는데 잘 적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게 초고로 아이들이 긴장했기 때문에 그 발휘를 하지 못한 그 상황이 됐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은, 이게 규칙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
0: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괜찮다, 이런 아이일수록 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규칙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수면도 규칙적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참 아이들이 요즘 고중생들은 1시, 2시까지 공부하는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하기 쉽지 않은 그 부분들이거든요.
0: 네, 그렇죠.
1: 12시가 땡 지났다면 다음날이에요. 왜 다음날에 시간까지 오늘 뺏어서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효율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라면 해도 돼요. 근데 하루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기억하고 저장하고 우리 뇌도 용량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는 효율성이 있는데, 다음날까지 자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 이거는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웠던 것까지 놓쳐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수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밤잠을 적게 잔이한 그룹과 잠을 충분하게 잔 분들의 일의 효과를 실험하는 결과, 충분하게 수면을 잔 사람은 집중력도 좋았고 몰입력도 좋았고 성적과 효율성이 엄청 뛰어났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0: 공부를 하고 잠을 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자지 않고 쭉한 사람보다 기억력과 암기력에서도 엄청난 제고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단 말이죠. 이 실험 결과.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온 하루 공부를 했었는데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다음날 또 기력을 회복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학습 성적이 괜찮다 일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키고 수면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12시 초과하지 않도록 11시면 11시 반까지는 이 아이들 다잘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정말 저는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고요. 그리고 성적이 조금 별로 너무 우수하지 않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운동은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만큼 우리 사춘기와 청소년들한테는 운동과 수면이 보약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발달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정서와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동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시 불안에 이렇게 구체적인 건강생활 유지는 정말 충분한 수면과 운동과 그리고 식사.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여주는 거 음식으로서 섭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지금은 이제 보건품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1: 네,
0: 많잖아요.
1: 보건식품,
0: 예. 그래서 그 식품들, 보건에 대한 이학식품들을 전문가 의논을 해서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인터넷 관리는 조금 이를 수로는 적게 하는데, 핸드폰이나 인터넷은 우리 불안을 유발하는데 더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까레는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규칙적이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규칙이라 어떤 부모님들은 홀씨를 하고 소홀해 버리는 부모들 되게 많아요.
1: 네, 한번 듣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0: 네, 근데 정말 수험생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적인 이 생활, 규칙적인 단어를 조금 꼭 명기를 해서 꼭 이렇게 실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0: 예.
1: 정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강의를 듣고 또 그렇구나 여기에서 멈춰 서지 말고 네,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조금 행동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0: 예,
1: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럼요.
1: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 아이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기가 마련인데
0: 그렇죠.
1: 네, 하물며 또 한창 지금 입시 공부를 입시를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네, 어른들은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노래를 한다든지 맥주 한잔 기울인다든지.
0: 그러니까요. 분야에서도 자기의 생활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자유시간도 허락해 줬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늘한 가지 공부만 하면 너무 따분하고요. 그리고 공부는 어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어떠한 부분의 학습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즐거운 것으로 인해서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소통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시기 아이들은 부모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또래로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이기 때문에 친구들 같이 소통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엄청 중요하면서 또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망치면 어떨까, 잘못치면 어떨까라는 이런 불안한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늘그 생각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뇌과학에서는 우리 그 긍정의 힘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인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라는 이 말이 정말 그 허세 같은 말로 들을 수 있지만도 그래도 그래 해보자 할수 있을 거야. 그전도 해왔기 때문에 이번도 해보자. 평시에 연습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나도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올 거야. 라면서 본인한테 힘을 주면서 그리고 자신감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맞이해 본다면 결과가 정말 더 불안하지 않고 자기가 평시 한 것만큼 나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만족스러운 성적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생각 관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까지 해서 정말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요런 틈을 주면,
0: 네.
1: 그러면 엄마 잠깐 뭐나 게임 같은 거 해도 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0: 네.
1: 이런 시기에 뭐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안 돼. 게임은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좀 선을 그어야 합니까?

0: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1: 애매합니다.
0: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취미가
1: 네네. 네.
0: 다양하지가 않고 휴대폰에만 취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휴식 시간이 있다면
1: 그것도 휴식하고,
0: 예,
1: 네.
0: 이야기나 무슨 읽어주는 거나 아니면 노래나 좋은 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뭐 책을 보든지 아니면 그냥 쉬든지 그냥 뭐 과일을 먹든지 간식을 먹든지 뭐 휴식을 좀 이렇게 취하는 게 좋지. 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몰입을 한다면 사전에 꽤다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애매하지만
1: 네.
0: 진짜 성적을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심각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 그래요. 지금이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지금을 놓치면 뭐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 이러한 말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잘안 먹힐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아이들한테는 먹히지 않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공부할
1: 네.
0: 시기와 그때를 또 어차피 놓치지 말고 정말 분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1: 아,
0: 그리고 공부하기를 원한다라는 집에는 참 이게 효과적인 공부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1: 네.
0: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해야 이번에 끝났으면 뭐 할까 할때 다음 절목이 있어요.
1: 네.
0: 시간표대로 학교에서는 뭐 이제 8시간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면 다음 시간 시간표를 해서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부에도 이 과목을 마친 다음에 이 과목을 할 것이, 이것을 연습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일정한 계획이 있으면 애들이 끝난 다음에 막막해하지 않거든요. 뭐
1: 아,
0: 할까?
1: 네.
0: 뭐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에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핸드폰이니까 또 이렇게 핸드폰을 가게 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게 계획에 맞춰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시키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 네, 공부의 환경이 중요하죠.
0: 네.
1: 네.
0: 아이들이 상에 막 너무 복잡하고 난잡하고 가정 분위기가 막 와다다 이렇게 하고 소음이 크다, 막 집에서 부모님들이 소리가 크다, 싸운다 이렇게
1: 네.
0: 하면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불편한 집이면 아이들이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게
1: 네.
0: 그러면 그 아이는 책상에 앉아 있을 뿐이지 효과가 없고요. 정서거나 기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학교 가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예,
1: 네,
0: 그래서
1: 모든 면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공부하는 그 가정의 환경이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예, 부모님들이 덜 불안하고 덜 싸우고, 정말
1: 네.
0: 또 어떤 집에는 아 중심으로 발도 살살 걸어가는데 그렇게까지는, 예.
1: 너무, 네.
0: 그래서 그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해주고 든든하게 버팀목만 되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자기의 공부를 잘 집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복습을 꼭 해야 되는데
1: 네.
0: 복습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복습 공부하는 아이는 꼭 복습을 해야 되고 틀린 문제를 꼭 고쳐야 되고
1: 네.
0: 질문을 잊지 않고 하기. 매일 종일 그 청와대 장학생을 봤어요. 예,
1: 네.
0: 상담 와서 그 아이를 몇번 만났는데 그 아이가 그랬어요. 자기가 제일 재미있는 것이 공부였대요. 예,
1: 아,
0: 가정 환경이
1: 네.
0: 너무 안 좋았어요. 예,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1: 네.
0: 그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냐 했을 때 그럴 때마다 공부했대요. 그래서
1: 아, 조금 특이한
0: 네,
1: 케이스네요.
0: 공부하고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럴 때 이런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잊어먹게 됐다면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1: 네,
0: 공부는
1: 극히 드물죠,
0: 네,
1: 그런
0: 이런
1: 친구들.
0: 아이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1: 맞아요,
0: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준다면, 예, 우리 입시 그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도 잘 극복해서 잘 감당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도움은 우리 부모님들 도움이겠죠.
1: 네, 금방 또 얘기하신 뭐
0: 네.
1: 가정 환경이라든지,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 그 자식들이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들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내 질문을 좀 많이 하고 피드백을 좀 많이 이렇게 받아야 아이들이 좀그 성적에 대한 불안도가 낮아지고요. 다만 나는 상담사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제가 찾아온 아이들마다
1: 네.

0: 입시 중커나 꼬커에 찾아온 아이들마다 엄청 좋은 결과를 봤었던 사례들이 참 많아요.
1: 아,
0: 예, 그래서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부감을 느끼고 찾아오기만 한다면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와줘서 잘안 되는 부분은 꼭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시간을 뭐꼭 내서라도 한 번씩 방문한다면 진짜 우리
1: 네.
0: 아이들 불안도를 낮춰서 좋은 시험, 좋은 상태로, 좋은 이 상태로서 이제 그 시험에 임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한 뭐 12년 공부한 것이나 9년 공부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꼭 우리 아이들이 그 좋은 성적으로 원하시는 학교를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1: 오늘은 더 특별히 더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0: 예,
1: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불안은 많은 학생들이 겪는 문제지만 대처 방법과 극복의 전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효율적인 공부 습관, 그리고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은 입시 불안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식을 믿고 또 차근차근

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용서를 하다 보면요,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네, 나만의 멋진 삶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병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뜻있게 살아보세.

네, 며느리와 사위는 혈육의 자식이 아니고 법안의 자식입니다. 시부모와 처부모도 법안의 부모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가정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법도 맞추어 살아야 우선은 집안의 권위가 섭니다. 그러나 법대로 살자면 정의나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언행은 거리가 멀어지고요. 순종, 복종, 뭐 책임 완수 같은 이런 긴장의 언행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편안함이 없어서 불편한 감정의 수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법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하지만 이 가정의

네, 참된 칭찬이든 거짓 칭찬이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사실과 격려와 뭐 아부의 칭찬도 있겠지만요. 타인에게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은 거짓이 없으니까요. 말과 말이 돌아서 본인에게 전달될 때 어제까지 품고 있었던 미움의 감정이 한순간에 풀리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씨를 만들 것입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본인 앞에서 하는 칭찬은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가 참 요즘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말을 했을 때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결코 오게 되거든요. 반대로 나쁜 말을 했을 때, 정말 타인을 비속하는 언어를 했을 때그 말도 역시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쁜 말을 많이 쓰면 어떨까요? 네, 허광 한권자 씨의 노래입니다. 진달래, 연달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쟁은 한 마디 말에 의해서 짧게 끝나고 한 마디 말은 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독을 버터와 꿀로 바꾸는 한 마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말을 성숙시키십시오. 익지 않은 그 생각을 보류해야 됩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혀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상황에서나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인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기분은 어떨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좋아하는 일인데요. 책을 좋아하는 마음은 곧 글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시간과 돈을 아껴서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책을 사고 또 그 책을 자기만의 책장에 꽂아두고 틈틈이 읽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누구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일 겁니다. 네, 물론 지식의 양과 가지고 있는 책의 양이 정비례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신이 사모은 책이 자신의 구석방에 한 권 한 권 쌓여간다면 또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기에 말입니다. 어쩌면 책은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삶의 이정표 같은 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 음악의 향기 코너에 또 많은 애청자분들은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눈이 어두워서 이젠 책을 볼 수 없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좋은 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키워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강화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희망도 행복도 너에게.

오래 사람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커다란 집? 네, 모르긴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지어 살다가 가는 것은 저 조그만 산새들이 아닐까요? 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집은 커다랗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저 산새의 집처럼 깊은 데 숨어서 마음이 한없이 편안한,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도 넉넉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화려한 집에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장실 두 개, 방이 아주 크고 거실도 아주 큰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매일 다툼이 지속되고 행복하지가 않다면 그게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작은 집에서 살아도 네, 한 가족이 서로 지지고 볶고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게 가장 좋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구려노카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애단로 연가.

0: 봉쇄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산문집에 수록이 된 개, 고양이, 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한번 내가 빈방에서 이런 돈 새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들어서니 뱀 한 마리가 대들보에 똬리를 틀고 있고 바닥에는 은서 한 마리가 입가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녀석의 양쪽 옆구리가 그냥 펄떡이고 있었다. 녀석을 집어서 종이함 속에 넣어두었더니 반나절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더니 점차 음식도 먹고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튿날 거의 기력을 되찾은 것 같았으나 도망하지 않았다. 땅바닥에 내려놓으니 가끔씩 사람 앞으로 뛰어오고 다리를 타고 무릎까지 올라왔다. 밥상 위에 놓아주었더니 남새 찌꺼기를 주워 먹기도 하고 변두리를 홀락홀락 핥기도 하였다.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태연스레 걸어 다니다가 벼룻떨을 보더니 겉에 발린 먹모를 핥아 먹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나는 사뭇 즐거웠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중국에는 엄지손가락만큼밖에 안 되며 온몸이 새까맣고도 반들반들 윤기 도는 털로 뒤덮인 검은 원숭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 녀석은 필통 안에서 자다가도 먹을 가는 소리만 나면 튀어 일어나 기다리다가 사람이 그를 다 쓰고 붓을 거두면 벼루에 묻은 먹물을 싹싹 핥아 먹고 나서 다시금 필통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다. 난 이런 검은 원숭이를 갖고 싶어 안달이 났으나 얻을 수 없었다.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살 수 있는가 물어도 아는 사람이라곤 없었다. 마음 달래는 데는 무엇이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이 은서는 검은 원숭이 대용품이 되었다. 비록 먹물을 핥아먹기는 하지만 꼭 내가 그를 다 쓰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기억이 확실진 않지만 이렇게 대개 한두 달이 흐른 어느 하루 나는 갑자기 심심하다 못해 무엇을 잃어버린 듯한 허전한 느낌을 받았다. 나의 은서는 항시 책상 오거나 바닥에 보이는 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날은 반나절이나 안 보였다. 점심을 먹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어김없이 나왔을 것이다. 난 더 기다렸다. 반나절이 지났으나 여전히 나타나진 않았다. 전부터 나를 돌보던 장시성을 가진 하녀는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슬며시 다가와서 소곤닥거렸다. 그 한마디는 나를 분노와 슬픔 속에 빠뜨렸고 그로부터 고양이들을 적대시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녀는 간밤에 고양이가 은서를 잡아먹었다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난 사랑하는 것을 잃고 공허한 마음을 복수의 독한 심정으로 메우려 작심했다. 나의 복수는 집에서 기르던 얼룩고양이로부터 시작이 되어 점차 범위가 넓어져 마침내는 눈에 띄는 모든 고양이에게 이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쫓아가서 때려주는 정도였지만 후에는 수단이 교묘해져서 돌을 뿌려 머리를 명중하거나 빈방에 유인해드린 후 쭉 늘어지게 때리기도 했다. 그 작전은 꽤 오래 지속이 되었는데 후에 고양이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러나 녀석들과 어떻게 싸워 이겼든 영웅이라고 할 것은 못된다. 황차 중국에는 일생을 들여 고양이와 싸우는 사람이 얼마 안 될 것이니 모든 영병술과 성과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꽤 많은 나날, 아마도 반년이 지났을 무렵에 나는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은서는 사실 고양이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장어 몸의 다리에 기어오르려 하다가 밟혀 죽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지금은 그때의 느낌을 잘 기억할 순 없지만 고양이와의 감정은 결코 풀리지 않았다. 북경에 이른 후 고양이가 토끼와 그의 아들, 딸들을 잡아먹은 일로 하여 그전의 원수에다가 새로운 미움이 더해져 한층 혹독한 방법을 썼다. 고양이와 원수였다는 소문은 그통에 퍼진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다 때 지난 일이고 나는 이미 태도를 바꾸어 고양이를 꽤 잘 대해주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쫓아버릴 뿐 절대 해치지는 않으며 죽여버린다는 것은 더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이 몇 년 사이의 진보이다. 경험이 쌓여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고양이가 고기를 훔치고 병아리를 채가고 깊은 밤에 소리 지르면 사람들은 십중팔구 미워하게 되는데 이 미움은 고양이 몸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사람들을 대신해 그 미움을 가셔주느라 고양이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양이를 죽여버린다면 그놈은 곧 가련하게 되고 그 미움은 나에게 쏠리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요즘에는 고양이들이 시끄럽게 올 때 사람들이 싫어하면 즉시 문어구에 나서서 쉬, 물러가 하고 대성지로하고 조용해지면 서재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움을 사지 않고 가문을 보존하는 수단일 것이다. 기실 이 방법은 중국의 장관들과 병사들이 늘 쓰던 것으로 그들은 톱이나 적들을 뿌리채 깡그리 소멸하지 않으려 한다. 만일 깡그리 소멸해버리면 그들은 더는 중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쓸모마저 잃게 되어 삭감당하거나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방법을 널리 활용을 한다면 나 역시 청년을 지도하는 선배쯤은 될 것 같으나 지금은 아직 실천에 옮길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연구하고 곰곰이 생각을 더듬는 중이다. 1926년 2월 21일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3차 집체 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자. 2018년 1월 30일.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거창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대한 리론적 명제이자 중대한 실천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리론과 실천을 결부해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의 전략적 목표이자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전환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전당은 반드시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의 중요성과 간곡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목표와 중점을 과학적으로 파악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새로운 활력으로 차넘치고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당정이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에 입각해 두개 백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신시대에 들어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질책이고 포치입니다. 나라가 강성하려면 반드시 경제 체계가 튼튼해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해야만 현대화 발전의 조류에 더욱 잘 순응할 수 있고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타 분야에서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요구에 따라 현대화 경제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목표가 예정대로 실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는 사회 경제 활동의 각 단계, 각 측면, 각 분야의 상호 관계와 내적 연계로 구성된 유기적인 견일체입니다. 그러므로 혁신으로 발전을 선도하고 협동적으로 발전하는 산업 체계를 구축해 실물 경제, 과학기술 혁신, 현대 금융, 인적 자원의 협동 발전을 실현함으로써 실물 경제 발전에 대한 과학기술 혁신의 기여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실물 경제에 대한 현대 금융의 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실물 경제 발전에 대한 인적 자원의 지원 역할을 부단히 최적화해야 합니다.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 경제를 구축해 원활한 시장 접근, 질서 있는 시장 개방, 충분한 시장 경쟁, 규범적인 시장 질서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며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주적으로 소비하며 상품과 요소가 자유롭게 유동하고 평등하게 교환되는 현대 시장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효율성을 구현하고 공평성을 높이는 소득분배 체계를 구축해 소득분배의 합리화, 사회의 공평과 정의,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함으로써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소득분배 격차를 점차 줄여야 합니다. 우위를 구현할 수 있는 도농간 및 지역 간 조류 연동 발전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상호 촉진, 도농 융합 발전, 육해 통합적 계획과 전체적 최적화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의 비교 우위를 육성하고 발휘시키며 지역 우위의 상호 보완을 강화해 지역 간 협동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 녹색 발전 체계를 구축해 녹색 순환 저탄소 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실현하고 녹조 청산은 곧 금산이고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현대화 건설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원적이고 균형적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면 개방 체계를 구축해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며 구조적 최적화, 심층적 확장, 효과적 향상을 지향해 개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고 정부의 역할이 더욱 잘 발휘되는 경제체계를 구축해 유효한 시장기제, 미시적 주체, 절도 있는 거시적 조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상기 여러 체계는 통일적인 전일체로서 일관적으로 구축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할 때 선진국의 유익한 방법도 참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국정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지니도록 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좌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 심장에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글을 보고 안심하곤 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심장이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례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 위험한 심장 문제는 정례로 느낌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더 쉽다고 합니다. 먼저 3고 환자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은 혈관의 내피를 손상시키고 동맥 죽상 경화를 가속화하며 관상동맥 심장병,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음, 장기적으로 흡연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입니다. 니코틴과 알코올은 심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심박수 이상, 혈압 상승을 초래합니다. 다음, 평소에 오래 앉아있으며 적게 움직이거나 비만인 사람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비만하면 심장 부담이 증가해 심부전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조기 발견, 즉 남성은 55세, 여성은 65세 이전에 발견된 심혈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심장 문제를 유발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네 가지 심장 보호 습관만 들인다면 우리의 심장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음식 습관입니다. 세 가지를 적게 먹고 두 가지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소금은 하루에 5g, 기름은 하루에 25g을 초과하지 말고 설탕을 적게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통곡물, 남새, 과일과 고품질 단백질인 물고기와 콩 제품 등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동 습관입니다. 3-5 원칙을 견지합니다. 매일 30분씩, 매주 최소 5일 중등 강도의 운동, 의뢰하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하고 과로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적게 마시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흡연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담배를 끊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일일 알코올 섭취량을 남성은 25g, 여성은 15g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7, 8시간의 수면을 보장하고 밤샘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해야 합니다. 40세 이상 사람들은 매년 혈압, 혈중지질, 혈당, 심전도를 검사받고 고위험 군체는 반년에 한 번씩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 개입해 심장의 정상적 기능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평소에 여러분은 어떤 클렌징 제품, 즉 세안 제품을 사용하시는지요? 이 세안 제품은 거품이 많을수록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 많을수록 세안의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세안 제품의 거품량은 주로 계면

활성제 성분에 의해 결정되며 계면 활성제 역할은 물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거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거품은 본질적으로 시각적 및 촉각적 체험일 뿐인 바 제품이 얼굴에 더 잘 분포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세정력의 강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품이 너무 많은 제품은 클렌징 성분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의 자연적인 장벽이 손상돼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질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자극이나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순한 세안 제품은 거품이 적을 수 있지만 여전히 효과적으로 기름기와 로폐물을 제거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안 제품을 선택할 때 거품의 양만으로 세안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품이 많다고 해서 세안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며 세안 효과의 좋고 나쁨은 제품의 순한 세정 성분과 개인의 피부 타입에 적합한지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세안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품 양보다는 자신의 피부 류형에 맞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복구 및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 과도한 마스크팩 사용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려 유수분 불균형, 피부 건조, 기름기 또는 알레르기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활성 성분이 풍부한 일부 마스크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의 자연 균형을 파괴해 피부 염증과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많은 마스크팩 제품의 성분과 품질이 각기 다르며 일부는 쉽게 자극되고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의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려면 단일 관리 제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자외선 차단,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포함한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피부 국부적 관리의 기초는 일상적인 청결, 보습 및 자외선 차단이어야 하며 마스크팩은 일상 필수품이 아닌 보충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스크팩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하며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3월 스마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북이 연결시와 룡정시에 이르러 중대대상건설, 문화관광산업발전 등 사업에 대해 조사연구했습니다. 천대 드론이 연결의 밤하늘을 밝히며 장엄한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0: 다채로운 연길 매력적인 플래시몹 행사가 연변대학 정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아래 예상치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3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은 연길시와 용정시에서 중대 대상 건설, 문화관광 산업 발전 등 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스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부 청취시한 종교연설과 일전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사상과 행동을 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인 판단과 결책, 포치에 확실하게 통일시키며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세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서둘러 추진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정신을 집중해 업무를 잘 처리함으로써 현역경제총량을 힘써 키우고 경제운행의 내생동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간 생산량이 2,000대에 달하는 지능 엘리베이터 완제품 제조, 연간 생산량이 10,000대에 달하는 지능 엘리베이터 승강로 제도 대상 건설 현장에서 조업 계획, 시장 주문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정책의 기회를 다 잡고 설비 성능 시험과 생산 라인 시험 운행을 다그쳐 추진하여 대상이 조속히 생산에 투입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산력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개척 능력을 높이고 부동산 개발, 공공시설 건설 등 분야에 적극 접목하며 사회 수요에 정밀하게 부합시켜 고객 원천 자원을 힘써 쟁취하고 더 많은 주문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연변 주 민들레 과학기술유한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온라인 게임업에 뛰어든 기업 가운데 하나로 다년간의 경영을 거쳐 업무 분야를 아프리카 등 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허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경영 운행 상황을 문의하고 주요 업무, 시장 운영, 수익 모식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통합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상황을 요해하고 나서 허가복은 기업이 디지털 경제가 번창하는 시대적 기회를 단단히 틀어지고 신축 대상의 착지, 운영을 다그치고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운영, 라이브 방송 및 신규 게임 측정 평가 등 주요 업무를 크게 발전시키며 다점 포치, 여러 분야의 연동을 통해 기업의 규모화 성장을 실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조속히 규모 효과를 형성하여 격렬한 시장 경쟁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쟁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길림 롱마트 디지털 스마트 물류 산업단지 대상은 주로 창고 저장 물류 체계 가공 시설을 건설하게 되며 현재 기초 검증 및 확대 기초판 밑층 환충대 시공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공사 계획을 엄수하고 지속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고 시공팀을 증가해 매일 새로운 진척, 매주 새로운 변화를 보장하고 조속히 더 많은 실물 작업량을 형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연길시는 지역 우세, 산업 토대에 발붙이고 봉사업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의 재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봉사, 외주, 현대, 물류, 저장 운수 등 생산성 봉사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관광, 거주, 건강, 양생, 스포츠, 경기, 경제, 가정봉사 등 생활성 봉사업 공급을 최적화하며 질이 높고 고능률적이며 구조가 합리한 현대 봉사업 체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1층 보완하고 고품질 봉사 공급으로 실물 경제에 동력을 부여하고 대중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1절 기간 우리주 문화관광시장은 관광객 누입 절정기를 맞으면서 풍경구 명소마다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호가복은 해란 명주탑에서 명소 운영 상황과 관광객 흐름 관리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명절 휴일 관광 절정기는 풍경구 명소의 수용 능력, 운영 관리 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이며 더욱이 각 현지, 각 관련 부문의 총괄 협력, 봉사 보상과 응급 대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검증입니다. 관광객의 체험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입장, 안전검사, 입장권 예매, 관람 안내, 해설 등 전 과정 봉사를 최적화하고 식사, 주숙 보조 부분에 공을 들이며 전체 연령대를 아우르는 풍부하고 다양한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정성껏 마련하여 관광객들이 기대를 안고 왔다가 만족스럽게 귀가하게 하게 합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화관광이 흥해야 인기를 끌 수 있고 산업이 강해야 경제가 강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실물 경제를 장대시키는 데 있어서 중대 대상의 견인, 선도와 유력한 지탱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연길시 용정시는 대상 우선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를 창력점으로 문화관광 제품의 공급을 풍부히 하고 제조업을 크게 성장시켜 현역경제 발전에 산업 지탱을 강화하고 힘을 비축해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기를 1978 문화창의원, 도시응접실, 새 수상시장 등 건설 과정에는 문화관광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연기를 중국 조선족 민속원, 공룡왕국, 부루성반 등 문화관광 장소의 체험 기능을 풍부히 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몰입형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1년의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문화관광 행사를 꾸준히 출시하며 중조, 중한, 중도 축구 경기를 적극 주최하여 문화관광 인지도를 빠르게 소비 증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실물 경제를 확고부동하게 장대시켜야 합니다. 1년의 실력이 있고 기술이 선진적인 모범 기업을 서둘러 유치하여 착지시키고 신설비, 신의약, 신의료 미용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 장대시키며 인삼, 식품 가공 등 특색 우세 산업을 크게 성장시켜 경제 발전에 새 동력, 새 엔진을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전속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태적 모니터링과 일일상 관리를 효과적으로 틀어지고 백방으로 대상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을 제거하며 연길 인삼 사포닌, 정력 자동차, 커시안 생물, 삼기 공사 등 중대 대상이 조속히 효과를 보도록 추동하여 더 많은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 안전보장 사업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교통 간선도로와 중점 도로 구간에 대한 관제, 교통 정리를 강화하고 인구 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 우환 방지를 잘하며 풍경구, 명소, 오락시설, 대형 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탄광, 가스, 건축 등 분야의 안전 우환을 꾸준히 조사, 정비하며 발생 가능한 민감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전주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5.1절 연휴를 보내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와 연길시, 용정시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0: 5월 1일 밤 우리 시에서는 드론 공연을 펼쳤습니다. 천여대 드론이 도시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장엄한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밤 7시 30분 드론 공연이 막을 올렸습니다. 천여대의 드론이 하늘로 힘차게 솟아올라 5일 노동자에게 경의를 하는 문구를 새기며 모든 노동자에게 경의를 표했으며 노동이 아름다운 삶을 만든다는 명절의 주제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소원병, 은하수, 생명나무 등 형상을 차례로 선보이며 노동자들의 땀으로 바꿔온 희망과 행복을 보여줬습니다. 고학기술의 빛, 분투하는 연결장에서는 손으로 받쳐든 빛채공 형상으로 연결시에서 고학기술로 산업의 힘을 부여하고 혁신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도시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진달래꽃, 연변축구팀 엠블럼, 조선족 무형문화재 부채춤 등 형상이 펼쳐지며 현대기술과 민속문화, 스포츠 정신을 교묘하게 융합해 연길의 농후한 민족 풍정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습니다. 노래와 함께 여행하는 연길 문구와 기타, 마이크 등 음악 상징물이 함께 펼쳐지면서 공연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 드론 공연은 노동으로 꿈을 이루고 아름다운 연길을 건설하자를 핵심으로 하여 노동정신, 민속문화, 지역특색, 현대기술을 융합해 노동의 경의를 녹색 아름다운 생태,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 문화계승, 도시발전을 주제로 한층 더 풍성하고 따뜻한 빛과 그림자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1: 5월 3일과 4일 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한 다채로운 연기를 매력적인 플래시몹 활동이 연변대학 정문에서 펼쳐졌습니다. 밤 장막이 내리들이오자 연변대학 정문 앞은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모두의 기대 어린 시선 속에서 해금 독주, 활짝 핀 도라지 꽃의 애절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되어 조선족 전통 악기의 우아함과 멋을 완벽하게 보여주며 현장 관객들을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어 동무 진달래꽃이 조선족 무용의 부드러움과 생동감을 여지없이 발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으로 이 찬란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여성독창 영천아리랑은 친숙한 조선족 민요 선율로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자아냈으며 플래시몹 행사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문화과 과원 리명구는 앞으로 행사 형식을 발전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생동감 넘치는 방식을 통해 연기를 알고 연기를 사랑하도록 진력하겠다고 했습니다.
0: 5일 연휴 기간, 시당위 선전부, 시신시대 문명실천중심, 건공가도 신시대 문명실천소에서는 공동으로 문명관광 주제실천 활동을 전개해 연휴 문화관광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문명실천 자원봉사자들은 관광객들에게 문명관광 홍보 자료를 나누어주며 연결, 당신으로 인해 더욱 문명해집니다는 리념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문명하게 이동하고 문명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지 내 엽서벽에 연결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적어두었습니다.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은 관광지 주변 환경을 청결하고 인원 안내, 관광 상담, 경로 안내 등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무료 충전, 수하물 보관, 응급의약품 등 여러 가지 따뜻한 편의봉사를 제공해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지원을 통해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시신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양중심 선전교양과 과장 원가는 문명실천이 문화관광 발전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연결 문화관광의 고품질 발전과 국가 5위급 관광지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1: 5월 6일 연변조이병원에서는 세계 천식의 날을 맞아 무료 진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이 직접 진료와 상담을 하여 군중에게 천식 예방, 일상 건강 관리 등 건강 지식을 설명하고 천식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으며 개인별 맞춤형 건강 지침과 관리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천식 확진 환자에게는 올바른 약물 사용법과 일상생활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주요 유발 요인은 알레르기로 봄철 꽃가루, 버들깨지, 동물의 털, 먼지 등이 흔한 알레르기 항원이고 천식의 증상으로는 숨가쁨, 야간 및 새벽 기침, 흉부 압박감, 호흡 곤란 등이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의 예방 및 관리 방법으로는 유발 요인 피하기, 알레르기 항원 멀리하기,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안정된 감정 유지, 담백한 식사 등이 있는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최림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요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는 24절기 가운데 여섯 번째 절기인 고구에 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리로운 비가 내릴 때를 고구라고 하죠. 고구는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이고 봄의 마지막 절기인 것입니다. 고구가 되면 봄이 이제 곧 끝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구 기간 찬 날씨는 거의 끝나고 기온이 비교적 높고 강수량도 선명하게 많아져서 농작물의 생장에 아주 유롭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생백곡이라는 설법이 생겨났고 고구라는 명칭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부평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평초는 논이나 못 혹은 호수에 떠 있는 식물로 작은 나뭇잎처럼 생겼는데 아주 앙증맞습니다. 부평초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따스하고 습한 환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고구가 되면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공기가 습해지고 물 온도가 올라가서 부평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평초는 번식 속도가 아주 빠르지요. 하룻밤 사이에 한 무더기로 자라나는 부평초는 한대 붙어서 수면에 떠 있는데 마치 연녹색의 얇은 담요 같기도 합니다. 고구가 되면 농산일에 로심하는 뻐꾸기들은 힘껏 날갯짓을 하고 뻐꾹뻐꾹 울면서 파종할 시간이 되었다고 농민들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구가 되면 오디새가 뽕나무에 내려앉아서 양잠할 시절이라고 알리기도 합니다. 오디새는 털은 밤색이고 등부터 꼬리까지 흑백이 교차한 무늬가 나 있는데요. 제일 특이한 점은 오디새가 도머리를 펼치면 마치 아름다운 부채 같다는 것입니다. 모란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고구는 모란꽃을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모란꽃을 고구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0대 중국 전통 명화 선정에서 모란꽃은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태가 풍만하고 향이 좋으며 색채가 화려한 모란꽃은 부유와 길상의 상징으로 되어 더욱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모란꽃은 꽃의 왕으로 불리기도 하죠. 고구가 되면 갖가지 품종, 갖가지 색깔의 모란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서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고구가 되면 모란꽃 구경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산동, 하남, 사천 등 지역에서는 고구가 되면 모란꽃 행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란꽃의 천연국색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고구와 모란꽃에 관해서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당나라 때 황하제방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범람하였습니다. 이때 헤엄을 잘 치는 고구라는 한 청년이 사품치는 홍수 속에서 자기 어머니와 많은 고향 사람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모란꽃 한 송이도 건졌다고 합니다. 몇년 뒤에 어느 봄날 그 모란꽃은 단봉이라는 모란선녀가 되었습니다. 단봉이는 생명을 구해준 고구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중병에 걸린 고구의 어머니를 치료해 주었다고 하네요. 얼마 뒤 원수인 흰머리 독수리에게 잡혀간 단봉이는 모란술로 빚어질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구는 홀로 흰머리 독수리 속굴로 들어가서 치열한 싸움 끝에 놈을 이기고 단봉이와 여러 꽃선녀들을 구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막 떠나려가려고 하는데 죽어가던 흰머리 독수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검을 뽑아 고구를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고구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은 날이라 사람들은 그날을 고구라고 불러서 그를 기념하였답니다. 해마다 고구날이면 모란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 고구에 대한 그리움을 표달하곤 한답니다. 그리고 또 북방의 일부 지구에서는 고구날에 참죽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참죽은 참죽나무 순인데 고구 전후에 실같이 가늘고 연하며 맛이 아주 상큼합니다. 사람들은 참나무에서 이 참죽나무 순을 따서 달걀과 섞어 소를 만든 후 물만두 솥빵을 빚어 먹는데 아주 맛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고구 찻잎은 고구 시절에 따는 찻잎으로 잎은 연하고 색깔이 파라며 맛은 아주 시원하고 상큼합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고구날 곡차를 마시면 체내 열을 가시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하여 남방 일부 지구의 사람들은 고구날 고구차를 마시며 건강을 빌기도 한답니다. 고구가 되면 농작물은 왕성하게 성장하는데 단계에 이릅니다. 농민들은 파종하고 모내기를 하면서 바삐 보내기도 하지요. 그들이 흘린 땀덩이에는 새싹을 촉촉히 적시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가을의 풍작을 기리고 아름다운 앞날을 지향하기도 한다네요. 네, 오늘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24절기 가운데 여섯 번째 절기인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꽃비 내리는 4월 함께 됐습니다.

네,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말할 때 대절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란 참 이상하지 않을까요?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데 따라서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기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과 말할 때는 밝은 표정, 웃는 얼굴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0: 몹시 화가 날 때도 자기의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하면 자연히 화가 가라앉고 그렇게 되면 말씨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교양있고 너그러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말할 때 먼저 부드럽고 상냥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거칠고 상스러우면 그 사람의 인상도 그렇게 보이고 또 행동도 거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고운 말씨를 익히는 습관 길러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고운 말은 고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못된 생각, 거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고운 말을 쓰려고 해도 처음 한두 마디는 고운 말을 쓰게 되겠지만 자꾸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거칠고 쌍스러운 말이 튀어나오고 맙니다. 바르고 곱고 레절 바른 말을 하려면 우선 말하는 상대에 따라서 높임말과 그리고 낮춤말을 가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씨나 말할 때 태도도 레이 바르게 해야 하는데요.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말은 늘 신중히 해야 합니다. 높임말에는 아주 높임말, 보통 높임말이 있고 낮춤말에는 보통 낮춤말과 아주 낮춤말이 있습니다. 그럼 아주 높임말은 옷사람에게 쓰는 높임말로서 진지 잡수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등이 있고요. 보통 높임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한 높임말인 것입니다. 친구들, 뇌를 든다면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등은 보통 높임말인 것입니다. 그럼 낮춤말 아랫사람에게 약간 낮추어서 하는 말인데요. 어서오게, 잘가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주 낮춤말은 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로서 밥 먹어라, 오너라 등이 있습니다. 남과 말할 때는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친절한 마음으로 참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매우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때는 상대의 눈 아래쯤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요. 남이 말할 때는 중간에서 가로채지 말고 또 상대를 보면서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말을 해야 레이 바른 행동인 것입니다. 친구들, 꼭 명심할 거 있는데요. 친하다고 해서 어른에게 반말투로 말하는 것은 버릇 없는 행동이고요.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하고 남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하는 것은 비열하기 때문에 꼭 삼가해야 한다는 거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할 때에 대해서도 배워갔고요. 또 24절기 가운데 여섯 번째 절기인 고구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올절 연휴 기간 광범한 근로자들이 습금총 종속이 당무를 명계하고 일터를 지키며 종대공사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0: 장국천 부총리가 호남 장사 류양시 폭죽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응급구조 처리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1: 호남 류양 폭죽공장 폭발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부상자들은 여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은 반드시 이란이 설치한 항로를 따라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1: 뉴스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동은 행복을 창조하고 실천은 위협을 이룹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신시대 새 노동에서 반드시 우리나라 노동자 계층과 광범위한 근로대중들을 한층 더 동원하고 격려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새롭고 더 큰 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국 여러 곳의 중대공사 현장은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광범위한 근로자들은 습금형 종속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일터를 굳건히 지키며 분투와 헌신으로 공사 건설의 안정적인 추진을 전력을 다해 보상했습니다. 올절 연휴 기간 병력 운하 건설이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3대 항문 중

0: 조종 하나인 정년 종초가 인수 작업을 시작하면서 병륙 운하가 통항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현재 병륙 운하는 전반 공정의 94%를 초과 완수했으며 올 9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병륙 운하 그룹 광서 병륙 운하 건설 요한 회사 총공정사 반검은 올 9월 준공 통항을 목표로 건설자만 2천여 명이 고표준 고품질 고효율로 중추 공정 조정 남은 도수 굴착 그리고 보대 공정 시공을 추진하면서 강과 바다를 잇고 남북을 관통하는 이 황금수로 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리박 조강 입구에서 광동향강 오문광역도시권 사자양 동로 핵심 공정인 사자양대교 동부공사가 올 연휴 기간 시공 작업을 마쳤습니다. 조강 입구 량안의 광주시와 동관시를 연결하는 사자양 동로를 향강주해 오문대교 심수중산통로에 이은 또 하나의 슈퍼공정입니다. 현재 6천명 노동자들이 시공 1선에서 작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사자양 통로 T11 구간 사업부 책임자 조전 씨는 올 연휴 기간 모두가 함께 시공 일선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사자양 통로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주강구 교통망을 보완하며 광역도시권 산업 협동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공정 건설자마다 맡은 바 임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주의는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신시대는 분투로 창조됩니다. 2025년 4월 중화전국총공회 창립 100주년 경축 및 전국 노령모범 선진일꾼 표창대회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노동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다는 사회 기풍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는 량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존재민이 신근한 노동, 성실한 노동,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실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새 노정에서 광범한 근로자들은 총수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본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실천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5월 3일 장강 입개구 수역의 75m 수중에서 강해호 보식 굴착기가 굴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해태 장강터널의 굴진 깊이가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국산 16.6m급 초대형 직경의 보호식 굴착기는 수중터널 굴착 작업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태 장강터널은 북쪽으로 강소성 남통시 해문구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태창시에 이릅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남통과 강소남부 그리고 상해 간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강 삼각주 일체화 발전 전략 등을 추진한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강소성 교통공정건설국 해태 장강 터널 건설지휘부 공정안전 1부 오동양 부주임은 보식 굴착 터널이 수심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것은 해태 장강 터널의 전 구간 관통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료사 수문과 지질 조건의 초대형 직경 초장거리 굴착 시공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땀으로 희망을 키우고 실천으로 영광을 새깁니다. 천년 태기를 품은 미래 도시 웅안신구는 한창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 연휴 기간 건설자 5천여 명이 웅안신구 동서쪽 도로면 구조층과 도로 부속 공정 시공으로 땀을 쏟았습니다. 웅안그룹 웅안회사 공정관리부 량대는 공사를 마친 후 연선에 사업단위, 기업본부와 금융기구 등을 배치해 도시발전의 주축선을 이루고 혁신기업과 고도신기술기업의 발전을 지탱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노동은 시대의 화려한 장을 역극하고 분투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번 5일 연휴 기간 분타는 모습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은 화폭으로 이어지고 날의 중점 공사 하나하나가 착실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광범한 근로자들은 개인의 발전을 시대 발전에 용합시키며 두 손으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싱그라 노동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새 장을 꾸준히 엮어가고 있습니다.
1: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 요구에 따라서 중공장청 지국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이 당정과 국무원을 대표해 5일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하고 호남성 장사 류양시에 도착해 응급구조 처리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장국천 부총리는 도착하자마자 폭발사고 현장과 류양시 병원을 찾아 부상자들과 기층 간부, 구조인원들에게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하고 습금평 총석의 관심과 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수색, 부상자 치료 등 상황을 조회했습니다. 이어 현장 지휘부에서 회의를 열고 구조와 치료, 위문과 사후 처리, 사고 조사 등 업무를 영구 보치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습금평 총서기가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거듭 강조하며 실종자 수색을 다그치고 부상자 치료에 진력하며 사후 처리를 적절하게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며 중점 업종 분야의 위험부담 요인을 조사하고 정돈하며 공공안전관리를 강화할 때 대해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리강 총리는 회시를 내려 인원수를 신속히 확인하고 부상자를 전력으로 치료하며 수색 작업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2차 재해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며 사후 처리 업무를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호남산과 각지 관련 부문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과 리강 총리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훈을 깊이 새기고 안전 생산 책임을 확실히 다지며 중점 업종과 분야의 위험 부담 요인을 점검 정돈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실종자를 전력으로 수색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고 2차 인명 피해를 단호히 방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무원 사고 조사팀을 구성해 네 가지 불관용 원칙에 따라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형사와 행정 명계를 강화하며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현재까지 호남성 장사 류양시 폭죽공장 폭발 사고로 26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이미 여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 전에까지 소방구조대원은 이미 5차례 걸쳐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호남성 역내 모든 폭죽 관련 기업은 전면 생산 중지와 정비 상태 진입해 각종 안전 위험 부담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호남 소방구조 총대 특근지대 종합구조과 과장 왕재형은 현장 지휘부의 통일 배치에 따라 소방대는 공안 비상관리, 보건위생 등 부문과 협력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구역별 료형별로 구조 작업 각 수포와 물총을 배치하고 소방 로봇도 투입해 불길이 조장 창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부상자 61명을 료양시 인민병원, 료양시 중원 등 여러 병원으로 호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연조직 타박상, 찰과상, 골절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료양시 인민병원 의무부 주임 정승강은 부상자마다의 주치의, 간호사, 진료보조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배치해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승강 주임은 현재 치료 중인 모든 환자의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고 일부 관찰 대상 환자도 재검 결과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 상무부가 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5.1절 연휴 기간 관광 수요가 집중적으로 폭발하고 서비스 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상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4일까지 상무부가 중점 관측한 78개 보행거리 상권의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 매출액이 5.3% 증가하면서 서비스 소비 수요가 왕성했습니다. 절강산 소산구 개원광장 총경리 차장에 따르면 금속 보상료, 디지털 제품 등 관련 품목이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으며 올 절 연휴 기간 매출이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휴 기간 주요 플랫폼의 국내 지역 간 이동 관광객 수가 동기 대비 7.6% 늘었습니다. 특히 800km 이상 이동한 장거리 관광객이 20% 증가하면서 호텔 숙박 소비가 18% 증가했습니다. 남경 만산 철도가 개통되면서 국가 5위급 관광지인 안휘 채석기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남경에서 온 항여사는 남경 만산 철도를 이용해 20분 만에 만산역에 도착했고 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버스 정류소까지 안내해서 아주 편하게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관광지의 공기도 아주 깨끗하고 신선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5월 4일까지 2026년 소비품 신규 교체 지원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 연인 수로 8,620만 명, 견인한 매출액은 6,29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원 시장유통소비연구실 주임 이소환은 현재 신구 교체 정책이 소비를 견인하는

0: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키고 데이터 장벽을 허물며 회수, 교체, 보조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기업의 참여 원가를 낮추고 정책 혜택이 더 많은 대중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 네트워크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5일 19시 53분 기준 2026년 오일절 시즌 총 흥행 수입이 7.5억 원을 돌파하여 작년 오일절 시즌 총 흥행 수입 7.47억 원을 넘어섰으며 관객 수는 2,060만 명을 돌파하고 상영 횟수는 237만 6천 회를 돌파하여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올 연휴 기간 영화 플러스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효율 경제를 견인하며 중국 영화 산업을 단일 흥행 수입 모델에서 다원화된 소비 생태로 승격시켰습니다. 올 5일 시즌 영화 사라진 사람, 한전 1994, 할머니께 드리는 러브레터 등 다수의 작품이 혁신에 집중하는 동시에 사회 현실과의 긴밀한 결합에도 큰 공을 들였습니다. 중국영화부 장진봉 총편집은 중소제작비의 현실 소재를 다룬 작품이 탄탄한 내용과 감정적 공감으로 시장의 인정을 받아 작지만 아름다운 창작 경로의 광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표했습니다. 장진봉 총편집은 중소제작비의 현실 소재 영화 창작은 장르화된 창작 우세를 살리고 예술적 혁신과 전문 수준을 갈고 닦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진실한 생활의 질감, 생활 논리와 일반인들의 감정, 운명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영상 창작이 현실 민생과 연결되어야만 입소문을 타고 시장을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황금주간 흥행 수입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시에 상영 횟수도 늘고 티켓 가격 할인도 많아졌습니다. 각지는 영화 관람 혜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 티켓으로 관광지 입장권 할인을 즐기게 하는 등 영화와 관광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감속 가요광 관광지는 여러 인기 영화 작품의 촬영지로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남성에서 온 관광객 정혜민 씨는 예전부터 많은 고전 영화에 촬영지가 가요권에 있다는 말을 들어 특별히 5.1절을 맞아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민 씨는 영화 발자취를 따라 웅장한 관문을 료행하니 몰입감이 특별하고 분위기도 좋아 오래전에 간직했던 모협 꿈을 이루는 느낌이었다고 표했습니다. 가요권 시 당연의 선전부 가림 부부장은 올해 추가로 70만 원 상당의 혜택 관람 복지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원 10전 이상 결제 시 20원 할인의 액면가 쿠폰을 단계적으로 배포하여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서 우수한 영화를 감상하길 바랍니다. 영화는 이미 효율 소비를 견인하고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새로운 엔진이 되었습니다. 복경채희 외국어 대학 중국문화관광산업연구원의 오류운 교수는 미래 영화 플러스 융합 발전은 여전히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류운 교수는 이는 영화의 견인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발전도 이끌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영화관은 과거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에서 종합적인 문화 관광 소비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영화 촬영지에 영화 관광, 영화 드라마의 문화 창의 상품과 파생 상품 개발을 이끌고 영화 관련 제품 소비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5일 공개한 데 따르면 4월 중국 대중상품 가격 지수는 132.1포인트로 전월 대비 1.7%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 20.2% 상승했습니다. 대중상품 시장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의 중점 관측 대상인 쉰종 대중상품 중 4월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대중상품은 38종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원자재 공급 긴장과 생산 비용 상승 등 수입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화학 제품 가격 지수가 계속 상승하여 131.8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7.7%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이 점차 소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비철금속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5% 소폭 상승한 160.4포인트, 철강금속 가격 지수는 1.4% 소폭 상승한 8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안정 가격 정책의 효과적 시행 덕분에 에너지 가격 지수는 약간 하락

0: 하락하여 110.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4% 하락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연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대종분회 주욱 부회장은 외부 충격에 직면하여 국내 대종상품 시장은 강력한 위험부담 저항능력과 회복 탄성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에 완전한 산업체계 초대규모 시장과 거시적 조절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덕분입니다. 공업기업은 원료 공급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시장 위험부담 저항 능력을 강화하며 상하류리 공유, 위험부담 공동부담 협업 기제를 구축하여 함께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제139회 중국수출입상품교육회가 5일 막을 내렸습니다. 4일까지 220개 국가와 지역의 구매상 31만 4천 명이 교육회에 참가하면서 전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한편 단체로 참가한 주요 구매업체는 407개, 상공기구는 154개입니다. 이번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참가업체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참가업체 3만 2천여 개 중 조문화, 조밀화, 특색화, 잠신화와 단일 품목시장 조밀을 1위 등 우수 기업 수가 1만 1천 개를 돌파했고 지난 회보다 600여 개 늘었습니다. 이번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 참관 절강성의 한 의료기기업체 책임자 담첩은 이번에 선보인 인공지능은 예전에 해외 일부 기업이 독점한 기술이었다며 지금은 중국도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가격은 국제 브랜드 절반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자주적 브랜드와 독창적 디자인의 비중이 컸습니다. 자주적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제품이 116만 점을 넘어 전체 전시 품목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대외무역센터 부주임 소비는 현장에 전시한 제품 465만 점 중 신제품, 친환경 제품, 스마트 제품 비중이 모두 20%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변동이지만 외부 환경 속에서 구매상들은 중국의 스마트 제조에 신뢰표를 던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장치인 중국의 드높은 책임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디스플레이 기술, 드론 등 9개 전시구를 처음 추가하고 전자 소비재, 산업 자동화 등 인기 전시구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전문 품목 전시구가 179개로 늘었습니다. 서비스 로봇, 소비 사용 드론, 스마트 착용기기 등 첨단 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목받았습니다. 독일 구매상 디르크 헤르만은 품질이 뛰어나고 혁신력이 강하다며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항상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업체는 발전을 거듭하고 기술 수준은 갈수록 향상하고 있으며 전체적 인프라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매와 수출 배치도 매우 원활합니다.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는 2026년 10월 10월부터 11월 4일까지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0: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5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반드시 이란이 발표한 항로를 따라야 하며 규정된 항로를 벗어날 경우 이란은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하루 동안 미군은 지역 해상 항해 질서와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동을 취해서 호르무즈 해협 역내 항행 안전을 위협했으며 이로 일부 상선과 유조선, 어선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경고하는 선박에 해당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 언론이 5일 전해들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새로운 해상 통행 관리 기제를 가동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통일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새 기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공식 우편함을 통해 통행 규칙과 관련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군 참모장 연석 회의 주석은 5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은 수시로 이란에 대해 대규모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미군 주황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안전 강호구를 설치했으며 미군 구축함은 이란 측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국방군 총참모장은 정세가 고조하는 시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스라엘군은 무력으로 대응하려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무장부대 하탐 암비압 주황본부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은 근간에 아랍연합 수상국에 대해서 그 어떤 공격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0: 담당의 강설화 김정익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오늘은 탄자니아 잔지 바르솜의 중국 도로 건설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양의 조석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빠져나갑니다. 인도양 서안의 동아프리카 국가인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섬 남부에 위치한 오제도에서 현지 민중들이 수십 년 동안 바라던 꿈의 길이 좀처럼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 국제노동절과 오사 정년절이 이어진 연휴 기간 오제도에서 잔지바르로 통하는 프로젝트 공사장은 들끓는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분주 오가며 콘크리트를 철근 격자 사이에 쏟아붓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현지 근로자들이 중국 팀장의 인솔하에 작업을 능단하게 진행하면서 공사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목공정그룹 동아프리카 유한회사 잔지바르 합동 프로젝트 현장 작업 담당자 서울수는 시공선에서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수가 탄자니아에서 참여한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5년간의 외국 주재 경력을 통해 서울수는 열대국가 기후 특성을 손금 보듯 합니다. 현재 잔지바르는 우기입니다. 올 5월 말까지 도로 공사를 끝내기 위해 불리한 날씨 환경 속에서도 시공팀은 맑은 날을 골라 24시간 두 교대로 움직이며 철근 콘크리트 도로면 공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시는 한족의 옛길을 가리키면서 예전의 섬마을 주민들이 섬을 드나들려면 하늘의 기분에 따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지세에 위치한 기존의 흙길은 썰물이 지난 후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간에 현지 민중들은 나무배 또는 유리강 보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나무배 전복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앞서 외국 기업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해 출액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기했지만 엄청난 건설비를 두고 현지 정부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3년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현지 탐사를 통해 중국 기업은 진흙 아래 1.5m가 바로 단단한 안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핵심적 발견을 통해 진흙을 파고 돌을 메우며 다리를 버리고 길을 닦는 중국 방안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방안은 도로 제방을 4m 높여 전 전후족 통행을 확보하고 량측을 관통하는 수백 개의 콘크리트 횡단 구조를 통해 맹그로브 생태와 현지 관광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관련 방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합동실무부 직원 조의빈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4년부터 캠프 건설, 배관 표시, 주택 이전 등 조기 조정 사업에 깊이 있게 참여한 신참 조의빈은 과거 일대로 공동 건설 이념은 책 속의 개념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실질 계약과 소통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현지 정부 부문과 계약 세부 사항을 반복적으로 소통하고 인내심을 갖고 민중에게 시공 역량을 설명하는 등 과정을 통해 조의빈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가까운 합동 업무부에서 35세 이하의 정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 절반에 달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점차 한몫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90년대생 경리 웅은욱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018년 잔지바르에 온

0: 옹문우군 현지 공항 건설에서 첫 립 제교 건설까지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바통은 더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옹은욱은 세대마다 그 세대의 장정이 있듯이 반사조끼와 헬멧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공 참여자에서 방안 추진자까지 옹은욱은 중국 방안이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발전 선택항을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재 잔지바르의 아스팔트 도로 중 20% 이상이 중국 시공팀이 완수한 것입니다. 석양하의 조수가 다시 밀려오자 오제도로 가는 옛 흙길은 재차 잠겼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축한 길을 마음껏 달리고 싶은 현지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국 도로 건설자들에게 옴지를 지켜줬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시간이 촉박하고 임무가 막중하며 휴식이 좋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근면하고 성실한 중국 도로 건설자들에게는 일대로 공동 건설 이념이 동아프리카 섬에 뿌리를 내리도록 직접 도울 수 있고 한때 폐쇄 속이었던 마을이 중국 건설자들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이 바로 청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의 중국 도로 건설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혜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심층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 시간 코너에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민생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서장 경험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에는 중국과 웬그리아 간 스마트 친환경 물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난관을 극복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어 가사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제76회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한 연설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우리는 반드시 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강력하고 친환경적이며 건전한 글로벌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서 관건은 발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심각한 충격에 직면해 우리는 글로벌 발전이 균형적이고 조화롭고 포용적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글로벌 발전 창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발전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거시 정책의 기틀 속에서 발전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주요 경제체들 사이 정책 조류를 강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다 평등하고 균형적인 글로벌 발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다자 간 발전 협력 행동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서둘러 이행해야 합니다. 인민 중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을 통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발전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추진하며 인민을 위해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의 의거에 발전을 추진하며 발전의 성과를 인민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민중의 성취감과 획득감, 안전감, 행복감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인간의 전면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광익과 포용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 도상국의 특수한 수요에 주목하고 채무 상환 요구에 발전 지원 등 방식으로 발전 도상국 특히는 어려움이 큰 취약국을 지원하며 국가 사이 발전 그리고 가국의 국내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며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조성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후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도약식 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환경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인류 자연 생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회복과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국은 2030년 전으로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실현하고 2060년 전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간곡한 노력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국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를 개발하는 발전 도상국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경유에서 새로운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신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 지형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에 대한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빈곤 감소, 식량 안보, 방역과 백신, 발전 자금 조달, 기후 변화와 친환경 발전, 산업화와 디지털 경제, 상호 연결, 소통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서둘러 이행하고 글로벌 발전 운영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생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소장 경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발전은 민족 단결을 증진하는 근본적 보장입니다. 2025년 서장 알리 지역은 자원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색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민생 복지에 착안해 공공 봉사를 완비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이 발전의 진리를 함께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당시 55세인 가르현 좌좌향 랑구촌 조민 탄증 왕초는 향에서 조직한 직업 강습을 통해 초급 조적공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격증이 없어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지만 초급 조적공 증서를 따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섬서로 가서 강습을 받는 기회를 빌어 탄증 왕초는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2025년 알리 지역은 자원적 특성을 활용해 특색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문화관광 등 산업을 육성하고 현지 실정에 맞춰 농민과 목축민 직업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알리 지역에서 창출한 노력 이전과 고용 기회는 1,393개, 창출한 수입은 2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이 흥하고 대중이 부유하고 단결을 강화하는 발전의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동시에 알리 지역은 교육, 의료, 취업 등 대중들이 봉착한 문제에 착안해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반 시설을 개선하며 공공 공사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2025년 현지에서는 의료 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통해 기본 양로 보험을 발급한 도시와 농촌 주민은 연인수로 4만 2천 명, 자금은 2개로 1,167만 원에 달해 지급률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초빙 행사를 14차례 진행하고 일자리 만여 개를 창출하고 취업 의향을 달성한 인원이 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9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해민 조치는 여러 민족 대중이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하고 단결 분투의 강력한 힘을 응집시켰습니다. 이 밖에 알리 지역은 애국 주변 원군 애민의 공동 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서장 진출 영웅 선발대 유적지를 개조하고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자두촌 홍색 교육기지 첫 단계 프로젝트 심의와 알리 지역 열사기념관 주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국경 지역 민족 단결 진보 시범대 건설을 추진하고 장병들의 서장 가정 방문, 대중의 군영 방문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국경 최전방에서 군인과 경찰 그리고 대중은 서로 손잡고 순찰을 진행하고 변방을 함께 지키면서 선두시처럼 굳게 뭉쳐 신성한 국토를 소화하고 행복한 고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재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0: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입력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백엔드가 상품 출고 요청을 받으면 지시가 즉시 스태커 크레인에 전달됩니다. 지시를 받은 크레인은 높이가 수십 미터인 선반에서 관련 팔레트를 꺼내 지정 구역으로 자동 운반하면서 전 과정이 매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노동자 라로 씨는 대형 스크린을 주시하면서 스태커 크레인의 실시간 작동 궤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라로 씨는 예전에 인력 10여 명이 해야 하는 작업을 이제는 몇 대의 장비만으로 가능하며 심지어 창고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창고 전체를 관통하는 자동 운송 시스템을 통해 화물은 입고 분류, 포장, 출고까지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요 없이 이루어지며 시스템은 주문량 변동에 따라 작업 스테이션 수를 자동적으로 조절합니다. 소개에 따르면 전통 지게차의 작동 속도는 초당 1.3m인 반면 자동화 창고는 초당 3m 내지 6m에 달해 효율이 크게 향상했습니다. 직원 세계대에 따르면 스마트 물류센터의 모든 시스템에는 친환경 미념이 깃들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로봇은 고효율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자동화 운영은 불필요한 운반, 인위적 오류, 제작업을 줄여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절감했습니다. 중국 유럽 상무물류협력단지 최고 경영자 고소 바라즈는 건축 설계에서 장비 선정, 에너지 관리까지 중국 연구팀과 밀접히 협력해 미래 지향적인 녹색 창고 표준을 함께 만들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스마트 물류센터는 웽그리아와 중국이 녹색 공급망 분야에서 이룩한 하나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의 건설과 운영은 양국 간 호혜 협력 수준이 끊임없이 격상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고소는 향후 단지는 전자상거래 생태계 구축, 해외 창고 배치, 친환경 에너지 적용, 신에너지 물류 차량 등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 편 중국 유럽 트럭 운송, 공중 비단의 길을 통해 전사슬의 물류 시스템을 형성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는 이러한 통로를 고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로 연결할 것입니다. 웽그리아 북부에 위치한 코마롬시에서 비아디 전기버스와 트럭 공장이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전기버스가 1000대 이상에 달합니다. 한편 제품을 유럽 대륙 전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덕시대 데브레첸 공장도 건설을 마치고 인더스트리 4 버전 설비를 갖춘 후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웽그리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현지 산업의 승격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진으로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참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뛰지 말라고 해도 뛰어다니고 나이가 들면 뛰어야 하는데 자꾸 앉아있게 됩니다. 삶도 그렇고 몸도 그렇습니다. 움직이면 살아나고 멈추면 조금씩 굳어져 갑니다.
1: 네, 하여 오늘 프로에서는 우리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몸의 움직임을 다시 찾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연변 꿈나무 운동 재활센터 김찬 원장을 모시고 잊혀진 근육을 깨우고 굳어있던 몸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연변 꿈나무 운동재활센터 김찬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반갑습니다.
2: 지난 프로에서부터 튼튼하면서도 균형 잡힌 하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걷다가 이 갑자기 무릎에 힘이 쫙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까지 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4: 예, 보통 보면은 우리 이 무릎 앞에 슬개골이라 그러죠.
2: 네.
4: 예, 슬개골이 연골이 예, 조금 다스렸든지 혹은 우리 대퇴사두근이 힘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2: 네. 네.
4: 예, 일종의 우리가 걸을 때 일어설 때 제일 먼저 힘을 쓰는 것이 대퇴사두근이에요.
2: 아,
4: 그래서
2: 네.
4: 대퇴사두근은 슬개골을 통해서 우리 종아리에 이제 힘을 전달이 되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 근육이 그 순간적으로 힘을 느끼지 못할 때 훅 주저앉거나 혹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2: 네.
3: 네. 네.
4: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다리 하나 더 펴서
3: 네.
4: 무릎을 펴서 더 들고 있으면은 대퇴사두근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 꼬우지어라고 하죠.
4: 예.
3: 네. 네. 그 정도를 했어야
4: 딱 무릎을 쭉 펴고
3: 네.
4: 발꿈치를 앞으로 당겨주면
3: 네, 네.
4: 그러면 대퇴사두근의 힘이 느껴집니다.
3: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해보니까 네, 느껴지는
4: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릎에 손상이 있을 때는 아플
3: 네.
4: 때는 서서 다리에 힘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은
3: 네.
4: 앉아서 다리를 들어서 힘을 넣는 방법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은
3: 네.
4: 손상이 또 오지 않고 감각을 더 잘 찾을 수 있고
3: 네.
4: 또 효과도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재활 순서도 그렇습니다.
3: 네.
4: 앉아서 다리 펴기를 먼저 하고
3: 예.
4: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서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면 뭐 벽에다가 덩대고 서 있기
3: 네.
4: 예. 그 동작도 예, 좋습니다.
2: 네.
4: 그래서 대퇴사두근의 힘을
3: 이렇게 앉아
4: 예, 맞아.
3: 네.
4: 이렇게 뭐 허리는
3: 허리 벽에 대고
4: 대고
3: 네.
4: 무릎을 90도로 굽혀서
2: 네.
4: 근데 90도보다 조금 90도가 되면 안 됩니다. 90도일 때가 무릎이 힘이 제일 없을 때이기 때문에
3: 네.
4: 90도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3: 아, 살짝
2: 더 높게.
3: 위로 든다.
4: 좀 더 높이.
3: 네. 네.
4: 걸으면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고
2: 네.
4: 예, 그거 하면서 보통 발을 보면은 발의 감각이 발 앞끝에 와 있으면은
3: 네.
4: 대퇴사두근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3: 네.
4: 그런데
3: 네.
4: 혹시 내가 힘이 발 뒤쪽에 가 있다 하면은 다리 뒤쪽에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3: 네. 네.
4: 그걸 그쪽으로 제일 안전한 것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3: 네.
4: 그러면 원래 손상 왔던 곳이 더 손상이 오지는 않거든요.
3: 아.
4: 그 상태에서 힘을 넣어줘서 아
3: 네.
4: 그러면 괜찮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뭐 렌즈를 하든지 뭐 스쿼터를 하든지 그렇게 예, 그런 자세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자세를 먼저 취하고
3: 네.
4: 그 다음에 내가 고정 자세를 취해서 괜찮을 때 그 다음에 움직이는 자세를 취하고
3: 네.
2: 네.
4: 주로는 금방 그 얘기는 대퇴사두근의 힘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3: 어, 네. 네. 대퇴사두근.
2: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질문드렸었던 그 무릎에서 소리 나는 현상도 대퇴사두근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4: 네,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소리 난다는 것은 무릎 안에 보면은
2: 네.
4: 무릎 주위에 보면 이렇게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같은 객관제 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2: 아, 네. 네.
4: 그래서 우리 앉아 있을 때는 무릎을 30도 이상 굽혔을 때는 무릎이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각도가 살짝 나옵니다. 그런데
2: 네.
4: 펴져 있을 때는 그런 각도가 없거든요.
2: 아,
4: 무릎은
2: 네.
4: 무릎이 주요 공능은 굽혔다 펴기입니다.
3: 네.
4: 돌릴 수 있는 공능이 없어요. 그런데
2: 네.
4: 우리가 장기적으로 앉아 있다 보면은 우리 대퇴 우리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돌아가고 종아리는 반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2: 아.
4: 이래서 일어설 때 제자리가 그 관절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예요.
3: 네.
4: 오도독하고 나는 소리. 그런데 네. 그것이 아프지 않다고 했을 때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2: 아,
4: 그 통증이 있을 때는 임상 연골이 다스렸다든가 옆에 그 연대 뭐 인대들이 약간
3: 네.
4: 네. 그 통증을 느끼라든지
3: 네.
4: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그 자세 교정을 해야 되죠.
2: 네.
3: 네. 근데 보통 보면 이 무릎 전에 봐야 할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가 네. 지난번 그 예. 등산을 한 후로 예. 상했잖아요.
4: 예.
3: 네, 굽히는 그 자세가 아프더라고요.
4: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것은
3: 네.
4: 빤외반,
2: 네.
4: 바늘,
3: 네.
4: 예. 이것이
3: 네. 예.
4: 이것이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예. 우리 무릎이 그 들어오는 무게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해산시켜 주거든요.
3: 네.
4: 그래서 자세가 이 대체 우리 그냥 그 종아리하고 우리 따트라 그러죠.
3: 네.
4: 각도가 틀렸을 때, 틀렸을 때 많은 그 립밤의 반이 이렇게 압력을 받습니다.
3: 아.
4: 예를 들면은 내가 계단을 오를 때 아프다.
3: 네.
4: 그러면 계단을 오를 때 보통 보면은 우리 밤의 반이 뒤쪽이 아프거든요.
3: 어.
2: 네.
4: 그 뒤쪽이 안쪽이나 네. 바깥쪽이나를 판단해서 아 이것은 내가 바늘 이 밤의 반이 뒤쪽이 문제가 생겼구나
3: 네.
4: 알 수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를 내려올 때 아픈 네. 분들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 아프면은 우리가 보통 앞쪽을 의심해야 되고.
3: 네.
2: 아, 네. 그래요.
4: 네. 아, 그래서 거의 보면은
3: 네.
4: 인대나 그 연골보다는 우리가 바늘, 그 빵의 바늘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2: 네.
3: 네. 빤외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축구를 한다거나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상하면 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4: 아닙니다.
3: 네.
2: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4: 우리가
3: 상할 수도 있네요.
4: 가만 앉아 있는 분이
3: 네.
4: 가서 사진을 찍어 보면은 바늘다리 완전히 그 뭐 보통 보면 뭐 1도 손상, 2도 손상, 3도 손상하는데 1도 손상은 거의 살짝 바깥쪽만 손상 오고
3: 네.
4: 근데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이 이도 손상이 와 있습니다.
3: 퇴행성이 아닐까요? 그럼 연체가 드신
4: 퇴행성이
3: 분들.
4: 아니라 우리가
3: 젊은 분들도 그래요.
4: 젊은 분들도요.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은
3: 네.
4: 운동해서 다쳤다고 생각하는
3: 네.
4: 아닙니다.
3: 아.
4: 이것은 정확한 틀린 자세에 힘써서
3: 자세 맞아요. 네.
4: 그 틀린 자세는 진짜 걸음 한 발 매 발자국마다
3: 네.
4: 그게 이제 암벽을 줄 수 있거든요.
3: 아.
2: 네.
3: 그래요.
4: 네.
3: 제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내려오는 등산을 하고 내려올 때 계단 네. 타고 내려올 때 옆으로 내려왔거든요.
4: 그렇죠.
3: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늘반이 손상을 받나
4: 맞죠.
3: 봐요.
4: 맞죠.
2: 네.
3: 그래요. 옛말에 찍어봐서도 그렇게 지금 선생님 얘기한 대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늘반도 상했고 무릎 뒤에 지금

0: 지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1: 지혜는 괜찮을 거예요. 지혜는
0: 그건 어떻게 뭐 흡수가 되는 건가요?
1: 흡수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0: 아.
1: 그 흡수를 되게끔 우리가 네. 무릎을 보호하고 무릎을 조절해야지 그 흡, 그 우리가 그 지혜됐다고 그것을 빼면 안 됩니다.
0: 네네.
1: 만약에 너무 아프면 좀 뺄 수 있는데 그걸 빼는 순간 그 문제는 또 존, 역시 손상이 와 있기 때문에
0: 흡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1: 예, 예, 예.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 네.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자세나 방법으로도 계속 운동하면 오히려 무릎이 혹사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실례들이 있습니까?
1: 아 이건 너무 많죠.
0: 네네. 네.
1: 그냥 우리 말 들으면 달리기만 했는데 무릎이 나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붓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보면은 달리기는 우리가 기술은 엉덩이로 달아야 되거든요.
0: 아.
2: 네.
1: 엉덩이 근육으로 해서 전 다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0: 네.
1: 우리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릎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0: 아. 네.
1: 그래서 무릎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 이 각도가 틀리니까 옆에 인대가 다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근육하고 뼈가 이렇게 스치면서 또 아픈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이것은 거의 보면은 우리 무릎이 발목하고 고관절 사이에서 정확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보면 됩니다.
0: 네.
1: 근데 무릎은 우리가 조선말로 다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0: 네.
1: 다리라는 것은 무릎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강에서 다리가 놓듯이 무릎도 고관절하고 발목 사이에 다리입니다.
0: 아, 네.
1: 내가 정확한 위치에서 힘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에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상이
2: 네.
1: 오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이런 사례는 너무 많죠. 뭐 달리기 하는 분들, 뭐 축구 타는 분들, 그다음에 뭐 또 우리가 탁구 치는 분들도 있고
0: 네.
1: 등산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0: 네.
1: 예, 무릎에 혹사를 해서
0: 네.
1: 무릎이 이제 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2: 네.
0: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그 이유도
1: 맞습니다.
0: 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1: 아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0: 네.
1: 그래서 내가 만약 시 내 본인 다리를 봤을 때 종아리가 너무 긴장하다 혹은 다리 안쪽이 너무 긴장하다 그래서
0: 네.
1: 이런 스트레칭을 조금 해주고 시작을 하면은 훨씬
0: 네.
1: 좋죠.
0: 그래요.
1: 네. 네. 큰 도움이 됩니다.
0: 뭐든지 또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우리가 정말 자기 체력 이상으로 운동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2: 네.
0: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상하게 되고. 그럼 이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할 때 조심을 해야 할 그 습관이나 피해야 할 동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우리가 운동을 꼭 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은 운동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0: 네.
1: 자기절로 내 자세가 정확한가 안 한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예를 들면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리와 내 다리가 뭐 조금 뭐 O 型이다 혹은 X 型이다는 다리 가지고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0: 네.
1: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발을 봐야 됩니다.
0: 네.
1: 발 뒤축이 꼭 보통 보면은 우리가 신을 신었을 때 발 바깥이 먼저 대이고 안쪽이 대이는 순서가 우리가 정확한 걸음 자세예요.
0: 네.
1: 근데 내가 그렇게 걷지 못한다. 혹은 발 앞이 먼저 대이고 발 뒤쪽이 후에 대인다 했을 때는
0: 네.
1: 이것은 벌써 그 발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발목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릎이 문제가 나가죠.
0: 네.
1: 그리고 우리는 장기적으로도 앉아 있기 때문에 고관절 공용이 부족해서 무릎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만
0: 르선
1: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0: 네. 아 달라요?
1: 아니고
0: 네.
1: 내가 그 근육을 쓰기 전에 먼저 이 근육들을 덮여줘야 됩니다.
0: 아.
1: 덮여주면은 무릎 안에 관절이라는 게 나와서
0: 네.
1: 윤활액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0: 관절액이
2: 윤활액 작용
1: 윤활액 작용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발목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운동을 하면 그게 적응한 동작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아 내가 무릎이 다 더워졌구나 혹은 발목이 다 더워졌구나
0: 네.
1: 이 자세에서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시작하고 운동을
0: 네네.
1: 시작하면은
0: 보통 대충 하잖아요.
2: 네. 그렇군요. 요즘 날씨가 좋아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0: 네.
2: 네, 노인분들한테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제 젊은 분들도 벌써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저도 뭐 자주 그러는데요.
2: 네.
0: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뒷짐 지고 걸으면.
2: 이 자세는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어떻게 네. 예를 들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0: 네.
1: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어머니끼리 이제 입싸움이 붙어서 이렇게 막 다툴 때가 있어.
0: 네. 네.
1: 어머니들 다툴 때 어찌는가면은
0: 네.
1: 손을 옆구리 차고 다툴. 왜 그런가면은
0: 네.
1: 남을 욕을 해야 되는데 이 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으로 배를 꾹 누르면 내가 이 소리치기가 쉬운 거예요.
2: 배 힘으로 써.
1: 배 힘을 얻을 때 되기 때문에.
2: 네.
0: 네.
1: 그래서 손이 어디
0: 맞아요.
1: 간다 하면은 그쪽은 힘이 부족한 거예요. 이
0: 네.
1: 복압이 부족한 거예요.
0: 복압이.
2: 네. 네. 그러면 그래서, 네. 이제 등이 네. 허리 쪽에 이제 기운이 부족하다는 거.
1: 그러니까 허리 쪽에 허리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허리 힘을 쓴다 그러는데
0: 네.
1: 허리는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허리는 엉덩이 힘을 써서 허리를 받쳐줘야 됩니다.
0: 네, 지탱을 하는 거죠.
1: 네. 지탱하는 거죠.
0: 네.
1: 근데 우리 장기적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이 기억 상실증이 와서 허리가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2: 네.
1: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자세가 정확한 자세가 아니고 약간
0: 네.
1: 허리가 앞으로 밀린다든지 하면은
0: 네.
1: 허리 뒤쪽은 내가 항상 무슨 뭐가 좀 부족하다 허하다 자기도 모르게 뒷짐을 지는 거예요. 그 뒷짐을 지고 손을 거기다 대고 있으면은
0: 네.
1: 많이 편안하거든요.
0: 편안하죠.
1: 이것은
0: 네.
1: 보통 보면 아, 그 부위는 정상적인 혈액 순환이나 정상적인 힘이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0: 네.
2: 네.
1: 그 힘이라는 것이 뭐 근육이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압이죠. 복압이 어느 정도 차서 안에서 밖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으면은
0: 네.
1: 그런 자세는 안 나옵니다.
2: 그렇군요.
0: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저도 뒷짐을 쟀네요.
2: 네.
0: 네.
1: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보통 보면 우리 이 연세 있는 분들이 뒷짐 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런데 왜 그러면 연세 있는 분들만 뒷짐 지고 다닐까요? 대부분 그분들이 다 세월에 흘러가면서 그만큼
2: 그렇죠.
1: 엉덩이도 약해지고
0: 네.
1: 허리가 그 많은 힘을 많이 감당해야 되니까.
0: 그렇죠.
1: 이 뒤집어서 거기다가 힘을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2: 네.
0: 네. 아이고.
2: 그렇군요.
0: 저도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또 완화할 수 있을까요?
1: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법이 먼저 해야 됩니다. 호흡을 해서
0: 네.
1: 복식 호흡을 하되, 복식 호흡을 하되 제일 먼저 배가 앞쪽으로 먼저 불어난다 생각을 하고
0: 네.
1: 숨을 들으실 때 천천히 들으시면서 두 번째는 양옆으로 불어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뒤쪽까지 불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한 바퀴가 다 내가 호흡을 깊이 하다 보면 이 한 바퀴가 다 안에서 밖으로 쭉 불어날 수 있는 이런 호흡을 자주 하다 보면은 복압이 산생합니다.
0: 그래서 그 478 호흡법이 좋다는
1: 예, 예,
0: 그 얘기죠.
1: 딱 맞는 말이에요.
0: 네네.
2: 네.
0: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1: 예, 예, 예.
0: 네. 자, 이 걸을 때 유난히 한쪽 다리만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신발 바닥이 한쪽만 심하게 달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네, 걸음걸이 습관부터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1: 그거는 골반 문제입니다.
0: 골반 문제.
2: 골반 문제. 네.
0: 단순한 걸음걸이 문제가 아니라
1: 네, 골반 문제.
0: 골반의 문제가 있네요.
1: 우리가 거의
0: 네.
1: 100%라고 아니지만은 60% 70% 사람들이
0: 네.
1: 자기도 모르게 앉아있는 습관에서 보면 알립니다. 내가 앉아있을 때 팔을 의자에 올려놨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중심이 가있냐 왼쪽으로 중심이 가있냐를 자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보통 60% 이상이 오른쪽에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1: 왜 그런가 하면 간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무기를 실으면
0: 네.
1: 사람이 든든합니다. 담장을 키우는 것도 뭐 그렇게 말하죠. 이 딸량 따라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른쪽에 중심을 실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2: 네.
1: 그렇다 보면은 중심을 한쪽에 많이 실다 보면은 그쪽 골반이 뒤로 돌아가면서 짧은 다리가 됩니다.
0: 네.
1: 그 다리가.
2: 네.
1: 네. 그걸 걸으면서 그 자세에서 자수 걷다 보면은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0: 네.
2: 네.
1: 그 골반이 뒤쪽으로 돌아가 있으면서 그쪽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좌골신경까지 누를 수가 있어요.
0: 네.
2: 그렇군요.
1: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앉아있었는데 좌골신경통이 왔어요.
0: 네.
1: 그래서 골반이 뒤로 돌아가서 생긴 문제예요.
0: 그 앉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거
1: 그렇죠.
0: 아닐까요?
1: 네. 앉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양쪽 반듯하게. 골반을 다 힘을 써서
0: 네.
1: 우리 몸이 중심에 와 있어야 되죠.
0: 아, 반듯하게.
1: 반듯하게.
0: 근데 저희들은 보통 다리를 꼬고 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2: 그렇죠.
1: 다리 꼬다 보면 한쪽으로

0: 가만히 썰리게 되죠.
1: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골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2: 이 다리를 꼬는 습관도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겠네요.
0: 상당하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다리를 꼼으로 해서 내가 중심을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2: 아. 근데 어떤 분들을 보시면 또 이제 다리를 꼬아야지 네. 앉아 있는 것이 더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2: 그냥 다리를 가만히 놓고 앉아 있는 것보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럼 골반이 조금 뒤틀려져 있다고 봐도 될까요?
0: 그렇게 봐도 되고
2: 네.
0: 우리가 앉아 있는 경우에서 보통 범위는 골반 위치와 허리 척수 위치가
2: 네.
0: 제 위치 있지 않을 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 골반하고 척추는 살짝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2: 네.
0: 그래서 내가 그 꼬는 다리를 꼰다는 것은 내가 그 힘을 반대로 이용해서 더 든든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1: 네.
2: 네.
0: 그래서 사람이 그런 자세를 취하면 더 편안합니다.
2: 네.
0: 근데 더 편안한데 그 자세를 취함으로 해서 원래보다 문제가 더 엄중하게 됩니다.
1: 그렇죠. 네.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사람들 그런다. 나는 오늘은 왼쪽 발을 올려놨는데 내일은 오른쪽 발을 올려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나는
1: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0: 네.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1: 네네.
0: 또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 어쨌든 바르지 않은 자세니까.
0: 내가 오른쪽으로 왼쪽 발을 올려놨을 때는
1: 네.
0: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렇게 타라질 것 같은데 근데 골반은 원래 양쪽이 반대 방향으로 타라져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올려놓는 거하고 저쪽을 올려놓는 거 허리는 다른 그 이렇게 힘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기울어지게 되죠.
1: 네.
2: 네. 그래요. 이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관절은 령활성이 좋고 기동성이 중요한 관절인데 평소에 고관절을 너무 적게 움직여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로 인해서 또 유발되는 통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죠.
1: 네.
0: 고관절
1: 네.
0: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체와 몸이 연결된 곳이 고관절이지 않습니까?
2: 네.
1: 네. 네.
0: 그래서 고관절은 관절 본을 봤을 때 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2: 네.
0: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관절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관절은 연관한 것만큼 다리가 여러 면에서 오는 각도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서
1: 네.
0: 안전합니다.
2: 네.
0: 근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앉아서 다리를 굽히고 있지 않습니까? 고관절을.
2: 네.
0: 그럼 굽히고 있음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고관절을 통해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동맥이 여기를 거칩니다.
1: 네.
0: 그러면 동맥이 굽혀져 있으면 혈액순환이 아래의 혈액순환이 원래도 바닥 원활하지 못하게 되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2: 네.
0: 그럼 아랫돌의 하반신의 근육 자체나 이것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2: 네.
0: 그리고 이 고관절을 우리가 섰을 때는 엉덩이가 힘을 받아서 고관절을 밖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1: 네.
0: 발로 밖으로 돌려주는 그 근육이 상실적이 맞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2: 네.
0: 그러면은 무릎이 어떻게 됩니다? 종아리하고 우리 고관절 이 사이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 네.
0: 이로 인해서 무릎도 또 나가게 됩니다.
2: 무릎도 영향을 받고
0: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고관절은 우리 보통 보면 또 정상적으로 보면 360도라는 것은 밖으로 벌렸다 안으로 할 수 있는 공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네.
0: 우리는 그 자체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평상시 서서 발을 옆으로 벌렸다 저렇다 하는 자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네. 네. 그 공력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건 생식계통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또 문제가 또 옵니다.
1: 어.
0: 고관절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금방 우리 작전에 얘기했던 좌골신경통도 있죠. 이게 여기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2: 네.
0: 좌골신경통도 보면 우리 뭐 리조항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근육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인데 이것을
1: 네.
0: 내가 장기적으로 누르고 있다 보면 그 근육이 힘이 없어서 내리앉으면서 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진짜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관절은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팔을 막 이렇게 360도로 돌릴 수 있죠, 이거.
1: 네.
2: 네.
0: 이 고관절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관절입니다.
2: 네.
0: 볼 관절이에요, 이거.
1: 네.
0: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관절은 우리가 각도로, 여러 가지 각도로 다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뭐 스트레칭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 곧전에 얘기했던 거 뭐 스쿼트를 하든지,
2: 네.
0: 혹은 뭐 런지를 하든지, 이런 걸 해서 이 고관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1: 네.
2: 네. 듣고 보니 고관절 때문에 또 다양한 병도 유발할 수 있다.

0: 있다고 하니 평소에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1: 그렇죠.
0: 드네요. 네.
1: 네. 자, 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분명 통증은 있는데, 진단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2: 이런 우리가 지금 허리 아프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요추간판 탈출인가?
1: 그렇죠.
2: 거기다가
1: 네. 네.
2: 많은 이렇게 덮어씌워서 난 내가 가능하기는 이것 때문에 허리 아프다를 그러는데 요추간판 탈출 때문에 허리 아픈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뭐 5%,
1: 네.
2: 10%? 그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예를 들면 우리 장기적으로 앉아 있다 보면은 요다지라 그러죠. 이 요다지는 우리 이 허리 척추를 양옆이나 앞쪽에서 약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근육인데
1: 네.
2: 이 근육이 줄어들면서 일어설 때이 척추를 앞으로 당겨지고 짧아진 상태에서 일어서니까 이 원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1: 네.
2: 이로 인해서 우리 그 척추 양옆에 인대들로 인해서 허리 아픈 경우가 많고, 그러면 척추 옆에도 보면은 우리도 뭐 요방지라는 근육도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좌우를 지탱해주는 약간 차로 말하면 젠전 작용을 하는 근육인데, 이런 근육들은 원래 힘을 쓰면 안 되는 근육이에요. 근데 내가 엉덩이나 다리 근육이 지탱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유지하는데 이 근육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럼 허리는 무조건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우리가 보통 요지 노숙이란 말이 있지
0: 네, 많이들 하죠.
2: 오히려 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0: 아.
2: 이것은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찍어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근육이 손상 와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기로는 우리가 뭐 금방 얘기한 것처럼 고관절을 살려줘서 엉덩이를 살려줘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0: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2: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그 측전에 얘기해서 복압을 살려주는 것이 또꼭 필요한 일종의 방법이고,
0: 복압,
2: 복압. 그 다음에 그 경우에서 만약에 안될 때는 그때는 진짜 우리가 이 근육은 너무 오래 써먹었으니까 살짝 풀어줄 수 있고, 그래 이런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근육을 풀어주거나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0: 네, 그렇군요.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우리 직장인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허리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또 오래 서 있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허리에 부담을 덜줄수 있습니까?
2: 이거는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버트도 이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는 오래 앉아 있는 경우는 없는데 내가 대부분이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의자에 이렇게 지태서 앉아 있습니다.
0: 뒤에.
2: 뒤로 지태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앉아 있는 자세는 골반에서 우리 보면은 쪼구라 그럽니다. 쪼구. 이두 개의 뼈가 밑에 보면 이만큼씩 넓습니다. 이두 개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몸을 뒤로 젖히다 보면 꼬리뼈가 대게 됩니다. 대게 되면은 그 꼬리뼈 쪽이 대면서 모든 척추가 다 문제 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2: 앉아 있을 때는 될수 있으면은 내가 이 쪼구라는 것을 지탱하고 몸을 약간 앞으로 이렇게 쏠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힘이
1: 앞으로
2: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1: 쏠리게.
2: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발에 힘이 들어간다.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제일 안전하고.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내가 다리를 꼴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제일 안전합니다. 약간
0: 그렇군요.
2: 앞쪽으로 약간 쏠린다? 그 경우가.
0: 맞아요.
2: 혹시.
0: 이러면 다리 꼬기도 힘들 자세가 되죠.
2: 맞습니다. 책상에 있으면 책상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팔을 올려놓고 앉아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1: 두팔다
2: 이렇게 발도 올려놓고. 이러면 내가 어깨에 힘좀 들어가지만은 허리는 안전하다 말입니다.
1: 정자세입니다. 그러니까.
2: 정자세.
0: 그러면 이제 서 있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작다리로 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0: 그렇죠.
2: 전부를 작다리로 서 있죠.
0: 맞아요.
2: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은 발을 봤을 때 중심이 발 뒤쪽이 60%,
1: 네.
2: 속은 50%, 발 네. 앞쪽이 40%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1: 그런데
2: 네. 대부분 사람들이 서 있는 자세를 보면은 발 앞쪽에 70, 80%가, 60, 70%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될 수 있으면 서 있을 때 중심이 발 뒤쪽에 가야 됩니다.
1: 네.
2: 이게 첫 번째입니다.
0: 네.
2: 그리고 더 오래 서 있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보기는 싫지만은
1: 네.
2: 다리를 넓게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1: 아,
0: 다리를 넓게,
2: 넓게 벌리고 네. 있는 게
0: 네. 네,
2: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못하거든요.
1: 네, 네, 네. 그, 맞는 얘기입니다.
2: 네,
1: 네. 자,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요, 이 어깨가 뭉치고 목이 굳어져서 좀처럼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 뭉친 어깨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2: 네. 네. 담은 뭐 카드를 쳐도 뭐 물을 마셔도 다 동작이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그렇죠.
2: 앞에 근육들은 항상 긴장합니다.
1: 네.
2: 근데 뒤에 근육은 항상 약하고.
0: 네.
2: 그래서 쟤는 지금 보면은 이게 벽에 똑바로 서서
1: 네.
2: 이렇게 뭐 팔을 우로 올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게 채소처럼 하는 동작이
0: 네.
2: 있습니다.
0: 네.
2: 그런 동작을 해서 우리 말하는 그 근육, 우리의 지금 곤방 얘기한 어깨를 뭉치는 그 근육은 엄청 큰 근육이에요.
0: 네.
2: 우리 등에서 우쪽으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보면 근육이 네. 엄청 커요. 그래서 이 근육을 우리가 이렇게 팔을 뒤쪽으로 젖히면서
1: 네.
2: 동작을 하다 보면 그 근육이 밑에 근육이 힘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행을 잡아주는 것이 제일로 효과가 좋은 동작이에요.
0: 네.
2: 그래서 뭐 W 무슨 뭐 이런 동작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우리 네. 엎드려서 하거나 그럴 때.
0: 네.
2: 그래 그런 동작들이 또 도움이 됩니다.
1: 네.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은요.
2: 네, 무조건 도움이 되죠.
1: 네.
2: 그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 동작까지 잘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는 팔 돌리기입니다. 팔을 돌리는데 이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앞뒤로 돌릴 수도 있고
1: 네.
2: 팔을 쭉 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1: 일종의 그게 방법이에요. 효과를 봐요?
2: 네.
1: 간단한데.
2: 내가 예를 들어서
1: 네.
2: 벽에다가 연필을 쥐고 벽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팔 딱 옆으로 쭉 밀어주면서
0: 네.
2: 동그라미 그리고 또 반대로 동그라미.
1: 이러면은
2: 요 주위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평상시에 뒤로 갈 수 있는 동작이 없어요. 팔.
0: 네, 그렇죠.
2: 팔이 뒤에서 탈 수 있는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1: 네.
2: 뒤쪽에 근육이나 관절량들이 다 퇴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줘야 됩니다.
1: 네.
0: 네.
2: 그리고 또 그거 동작도 있죠. 뭐 쪼차이머.
1: 네.
2: 이 동작도 엄청 좋은 동작이죠.
1: 그래요.
0: 그래요.
2: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아플 때 하늘을 보라 그럽니다.
1: 하늘을 보라.
2: 네. 그래서 네. 내가 서서 배에다 힘을 주고 하늘을 보면서 목을 젖히면은
1: 네.
2: 이 팩을 우러 올리면은 이 근육이 잠깐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0: 네. 그렇군요. 이런 방법도 네, 평소 이제 자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예, 예.
0: 네, 그래요. 팔 굽혀펴기 등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깨가 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어깨가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 말려 있다면 어떤 운동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2: 여기는 특정적인 근육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2: 역시 내가 등쪽 그러니까 견갑골 뒤쪽에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0: 네.
2: 여기서 보면 링싱지라 그러는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2: 네, 이 근육은 견갑골 안쪽하고 척추에 붙어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 근육을 어느 정도 운동해 주면은 견갑골이 앞으로 밀렸던 견갑골이 척추 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2: 이것이 첫 번째예요.
0: 네.
2: 이래야만이 팔이 힘을 쓸 때 팔은 견갑골에 달려 있거든요.
0: 네.
1: 네 그렇죠.
2: 그래 팔이 제 정상적인 위치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밀린 상태에서 힘을 쓰기 때문에
0: 네.
2: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0: 아,
2: 그래서 이거는 우선 먼저 견갑골이 제 위치에 돌아갈 수 있게끔 운동을 해서 제 위치에 돌려놓고
0: 네.
2: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를 하던가 꾸준히 하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0: 네.
1: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운동을 해보니까 굉장히 네. 좋네요.
2: 네. 시원합니다.
1: 진짜 네. 네. 팔 쭉 옆으로 펴고
2: 예, 예, 예.
1: 네. 주먹을 돌려주기
2: 쭉 당겨주는 것처럼 쭉 뜯고 이거 하면
1: 네. 굉장히 네. 시원합니다.
0: 네.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도
2: 네.
0: 네,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1: 네.
0: 무작정 뭐 어깨 부위만 힘쓰는 네. 동작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 다치죠.
0: 네.
1: 네.
0: 올바른 자세로 어떻게 힘을 줘야 하는지 잘 알고 이제 하시라는 것이 맞겠네요.
2: 아, 그럼요. 네. 엄청 중요하죠.
0: 어깨라 해서 또 무작정 어깨에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0: 그리고 등도 이렇게 같이 또
1: 그렇죠.
0: 해서
1: 네.
0: 올바른 자세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1: 맞습니다.
0: 김설아 조율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리 중국 공산당 제19기 주황정치국 제3차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당좌의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에 입각해 두개 100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신시대에 들어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질책이고 포치입니다. 나라가 강성하려면 반드시 경제체계가 튼튼해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해야만 현대화 발전의 조류에 더욱 잘 순응할 수 있고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타 분야에서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요구에 따라 현대화 경제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목표가 예정대로 실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현대화 경제 체계는 사회 경제 활동의 각 단계, 각 측면, 각 분야에 상호공하게 경쟁하며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주적으로 소비하며 상품과 요소가 자유롭게 유동하고 평등하게 교환되는 현대 시장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효율성을 구현하고 공평성을 높이는 소득분배 체계를 구축해 소득분배의 합리화, 사회 공평과 정의,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함으로써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소득분배 격차를 점차 줄여야 합니다. 우위를 구현할 수 있는 도농간 및 지역 간 조류 연동 발전 체계를 구상을 지향해 개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고 정부의 역할이 더욱 잘 발휘되는 경제 체계를 구축해 유효한 시장 기재, 미시적 주체, 절도 있는 거시적 조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상기 여러 체계는 통일적인 전일체로서 일관적으로 구축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할 때 선진국의 유익한 방법도 참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국정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지니도록 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류설화 작사 박영일 작곡의 진달래를 림정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론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용서를 하다 보면요,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네, 나만의 멋진 삶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병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뜻있게 살아보세요.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법도 맞추어 살아야 우선은 집안의 권위가 섭니다. 임향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 장미야.

네, 참된 칭찬이든 거짓 칭찬이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사실과 격려와 뭐 아부의 칭찬도 있겠지만요. 타인에게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것은 거짓이 없으니까요. 말과 말이 돌아서 본인에게 전달될 때 어제까지 품고 있었던 미움의 감정이 한순간에 풀리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씨를 만들 것입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본인 앞에서 하는 칭찬은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가 참 요즘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결코 오게 되거든요. 네, 반대로 나쁜 말을 했을 때 정말 타인을 비속하는 언어를 했을 때 그 말도 역시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쁜 말을 많이 쓰면 어떨까요? 네, 허광 한권자 씨의 노래입니다. 진달래, 연달래.

내 한마디 말은 말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빛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익은 말 한마디는요, 이를 위한 거대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전쟁은 한마디 말에 의해서 짧게 끝나고, 한마디 말은 그 상처를 치유해줍니다. 그리고 독을 버터와 꿀로 바꾸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말을 성숙시키십시오. 익지 않은 그 생각을 보류해야 됩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혀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상황에서나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인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은 어떨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좋아하는 일인데요. 책을 좋아하는 마음은 곧 글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시간과 돈을 아껴서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책을 사고 또 그 책을 자기만의 책장에 꽂아두고 틈틈이 읽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누구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일 겁니다. 네, 물론 지식의 양과 가지고 있는 책의 양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신이 사모은 책이 자신의 구석방에 한 권 한 권 쌓여간다면 또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기에 말입니다. 어쩌면 책은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삶의 이정표 같은 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 음악의 향기 코너에 또 많은 애청자분들은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아, 나는 눈이 어두워서 이젠 책을 볼 수 없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좋은 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키워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강화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희망도 행복도 너에게.

가득한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매일 다툼이 지속되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가족이 서로 지지고 볶고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게 가장 좋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쿠려노카 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에단로 연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送

0: 感，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送。

0: 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1:04，延吉，送。